0: 중기 숙소수 등 럭등제니 골라시위 지중가 찰리데 니흐요기 세바당 게출라데니 미르게 셔디 등 폐지 송충시니 미르게 레클 지금 튼속반 직버근데 등위 점지지 미르게 용라 판디 한리 멍우전 등급 견잠릉 더 고르급 등 잔송 냠니시요 슈거팅랑릭 등 송치버랑릭 제 남바 삽치와 등 도브싱게 차퍼르 젠칠미 버르 체르지르싱 윈팅가다 강멍숑진올라 잠릉 트치니 비지세 지비 예치 말르글라 동덕 삽친 테비요 잠릉라 지식숑아 등 나치 지스트르샤 지비 디르브지 저버므데 로치케 혼다 성희 냠리 잔직 등 송지제 진초토 주시 시진핑기 고나시위 지중거 딩고 잠릉응도니 데위인데 희첸보 왕알라데니 지중거 간을 세와데 더긍 다님 럭트르시데 잠릉거 리근데 야쿠크크 마망기 탐몽데 땅진시 기바당 제치 침충라 자송시니 제치 드그술데 제치 지속코니 탐몽 통적기바 슈그망 아랑리 럭른시니 데츠고 차브세당 홍크 건장굴 랑어고시바 머스테버린 잠바 다르플등니 지중거 점지 데리 멍오등 데리 정적기 야쿱소시 마망라 판톡버시바 샤츠제 테튼라 도르능시데 야쿱소시 탐몽가 인진데 샤츠데 제르버르 근데당 고나시위 지중 징구 동반니 종 야쿱등 제치 산지기 야등 지기치니위 야프주르 등능시흥 고나시위 지중 조비 찬충시바 니그月 등 르니바 위에나지 사클슴데 마르지스 지흥 야쿱 지기체르 지기니테지 디초시 고나시위 지중거 징구디 중구 지진니 제치 르글른데 지르니 니너르 손히 첨부 원진요 르그트르 등 겐크르와 고나시위 지중 지지르 티성데 동버 중구나 징군돈큰 등 샤줄 뱅켄인 중국시기 고라시위 제중거 징구 돈시 이그차 등 정적 링튼디 고라시위 제중 말릉즈바데 중국의 희 등 징구 샤줄지제 데브트르 잡카가르보 나르지스 족불시흥 고라시위 제중 고르제 중국 먹음은 갑시고 등 르글은 샤줄로 여름단 빙은 지실시니 제치 터몽인진 야치르치기데시 제진의 종니 처마술지 제치 처마중라 답히 잡신데 버르동단니 중기 네트니 응인디제 쇼그망아랑 르글럭터시 중고 등 냠제 제속 제시디 등 폐지 테브자 즈그니 냠제 제속 그 데름 개친다 잡준 니든 시흥 냠제 제속 제시디 제송 글줄 크가 니르글라식 비워레 중기 냠제 제속 제 응적 등 고니라 로튼 제름을 응 송충시디 토타 와르슴다 정적 정든 제속 설릉요 고라시비 제중거 롭싱도 마님빈던데 중기 고라시비 폐지 제남바 마르비 도님 용제르 근데당 세르든 야쿱라 로르지 랑진지 공식 야쿱 제멍다 동아당 성희 냠리 잔지 폐지 도브처럼 로브 근들 동아니 필릉 난들 야쿱 니히 데츠능 시제르 야프주르 시바 데니 야릉 멍지 디쿨 응을 동아 응 큰당 다르키 총름 테브자 사르플 응을 큰 서버소 제리 뜨가 서버 준비버 중기 고라시비 로브숙 야쿱 그 촌실 랑진 당 담실 응자 삼마칠 버리 체르당 Failing Shindil Yakub Nasum La Shug Yungni, a gotil to Margiba, Lachter Shite. A jetchi digger gutting, Yakub Nabjil Lutang Yamta, Gulashivi, Wachitang, Pedi Rodi Nanjinzubi, Jingu Tumba. Jungo Shoti Gulashivi, Wachit Jishung Mala, Tisung Tungur, Matata, Kandatani, Pedi Jer, Jungi, Mirg Yungla Pambatan. Nevi Lungi Rang Matabrini Tung, Tung. 알릉니 수고 사콩 사르바 지중게 첼리라므니 중기 수고 소소 등냠데 지중게 르그슬로 진칠미 버르 티송다당 고라시비 마타브릭니 지중게 징구 돈바당 잠릉게 마타브릭니 냠디 잔징징비 징구 돈데 중기 야쿱 소소 등 르그등데니 마타브릭니 지 고라시비 지중데 쇼멍 냠지 등 고은질 냠추 라근데당 니퉁 소르가 루 야쿱 지 르그튼 시지 먹음번 잡적시바당 Kunmina jengi namang rangjin jie tibzazi. Zhongguo herzun ji gola shibi namshi dang jengkim jishung nang shi heng. Jechi namzhi kheng zibi jengu donba masil dalu dang abar jechi codun jie zuzhi thuma di jekhi ngang tukchul shi bar zhonggi zuzhi tukchul shi bi jensul sartul shi di jechi namzhi kyaabkung ge jensu jie tongcha nida ngang kasub shi. Дэхи джин дэншуг джэ ламвэ сэвэр шибаа дэн нямли джин зидэг гэ маунг ба чэн. 天津尼比是开课为了中国没得的上海娘的三子次比也继续出动娘的学问们让理解大家团部的人话等中国接种了的尼国来是为接种等了个等着的每日节立刻了行腾等喜欢的亚日团结我动出为能中真结的
1: 此年个年中共中央登革热部长亚克布森森热部长个二十多年对立多地热部级龙骨这边在各地看中共中央查普斯的举荐人中央登革热部级热部组亚克布森森热部长个郎组采取在国的西巴马斯的松懈能空格南极丹顿习近平个第六十二位中国前期节检索让了个公巴使用的人民单边个热部中协给巴等习近平个登这个公巴热部中登十不协巴 但看你这特殊了让人个多年了那里过二等四不连八等宋庆年他这个这些特别这些给了容易给忙着接等的动画等等些中的了很多吧林根的这边你切了动画这些的没有家的这些林根该请客特别想成了多位历史八级的你的这特别些给才七个单顿 习近平的党政公报罗中等乐特下节呢，党新第一个课课，让党永久查实节林根改新学院被，登革热部的罗密，芝麻集镇的罗中等，在我党政及罗中，多年等松治的系列罗中，今特了今年个罗中级系列，罗中个判决的等多等等，等集中个安彻的被下属了二级托我们的协办等。 财政哈林托瓦等阿里丹特克谢特级等中央个基础的古这个短缺下给内这的罗克热州增干克这些特巴等甚至大瓦杨特子巴等拉格伦达尼莫蒙个切特甚至多巴等埃顿的这巴拉丁尼甚至托姆下给财气个单顿 当时给你有等林根拉银子的杨特克谢的让东恩三组的你等中央个基础的古这个等积极的用了些给 陆军彭杰的前任建筑师新办的顺位国库等张宏拉达等杨登人巴等一切一直接等的等你三个几个的给让你接下话一个不是这个给当时给黄杰的内部啦达等杨登人巴等一切担保等温和担保用了些给 北京等的连这个啦经他们一个不是的陆军长官的中华文的过一个不是个总给 차스지니반토르동아등탑지지삼식처바춘용전더히체르동아지시데단득네든제세틀라데니
0: 登个三十多的荣利个啦，这个地级罗中一个部协办等，当时荣的罗中个敌人收入差不多些呢，比村头越过呢，罗中个林根冷着不些个。登个罗地十七个罗七了个镇子个等，罗们的多等南木些呢，罗们要罗定个罗中些特别的腾进城个，石台分罗谷这边在过些。我中个几个在中起来接种种的，咱们这叫农村的们那个黑米差不清爽啊等，没忙活人这话钱。 但是他说说是多不去人家有了给农村特别单位去得罪的年次了如果就不下话国人当兵的背景哟前年个年接种各个单位农村不下空时还那么没算如果就没拿登记扎着了那边摘些的心里你这次没拿错就不下进哦这位查空个错就不下不人敢送些钱前年个年接托人那种说说说如果就不多不去的真的个没没那么折腾 天普的南地，而这个蒙古三子等国东西的，也能一等比如就门那，瓦尔能你有这个气等咋东西？各个坦克的接查控制，如果就都会进行参冲等查克了个的，措施就接下完这不？我中个没看见，会没个车，车速措施不优势等，没没那么着，生个的速车里这个气体呢，各个坦克的措施就是。 接种各个国家比杰勒们年纪大了，用是多了个铁板凳，叔叔叔，如果就不多会的，他们也动冲个，如果就让我和他给到了。用那么多军队比啥空个，啥也不够多了，让我年幕硬币，吃了七七几几，立刻就把他干去哟。前年个年，中国安南基千里车骑尼克啷个的，用那么年数下文和他给跟得等。但是他多少军队比用那么这里尼克，年真稀罕。 接种各个多一点的，提了数年去，你只想的，如果就不下不了黑金贴。 Chibul buya dashib chalin sarhi darna, chinsu chingi ga yachun jechung tanro jingwa batang, ci nirda nindang darna, matibzima halum nichi chigtung jenyung da shenla. Kilansu daiji jani, chitzil arim jen jenyung da song. Darta shukumungu dobhiji, kilansu ra dizul nirji rang, yenchil meybar dashib chalin shijinyo. Ci nirga nina, jachung zhongda jya dengul satsig soso ra, manji gorishchul rakki matata gorishib shini, torgan ga yentung na dang, Нөйхіл жи дянжуң лави найжір мүгады көріхчүл маңжи дан, жігітті лөвжі гі сэмкім чалатын яғбу шэжін ю. Уэлбу өнжайу шуғдя рэйші дар чалатын додан бу ий цей нергі нян пхэлім рухчүб чэнкі ба ңагды вайвару жуэнні чалуг сацэг пхэлім дя рухчүб шаба жив.
1: Ата жэпі цей нергі нян зачы дан мэкун чэвэн гокун гэ нямдэй лангмэлдэй цунг шанчын салэнг чун чэрдэдэй. 相亲等一件这种不过不张王大南谁过了十八马斯的黑车票腾地谁过呢相亲等一这种不过做这不稀罕相亲给他们考虑个听当相亲的人一等一会儿听中国三级的坑从人眼了坑姐姐入这不稀罕人谁过了同里娘里等把这个黑坑而给你黑色松去不接就等什么个冷漠的过这个西游 在这等美工车和日空个亚克这个只有恰空前开巴等所混前目前开巴这个真的这个等中坑娘的了娘太接同里娘里等而且空改为巴比街接空娘里接中巴比街而给你黑色松书不进阵而给你一个的等是娘的些巴所追顿孟不如给你什么这个着冷乐不稀了亚克所先拍几节乐冷娘用了盘层楼中西 在这等美工车位中也能从我想起呢，一说我这个郎兄去了，咱都是中人了，对于中国等看不着，老挝、巴尔玛、泰国、维特南及丹斯的这有，在这等美工车位把这些杰克国空等，没次了的呢，这特别强呢。从我这在这等美工车位娘里个建设了点的，在这等美工车位来我的车拉日话说的，人这个确定比这个啥真稀罕，因此没不能把这些，而且可说是玩个没次了的呢，别的啦，跟得等。 从我们个当地冷门个国库本德拉地呢，从我们想请个江都个地的呢详细团队等，这个是内控，监控人的一个数据，团控个监测，都不是稀罕。而且等美工车位查控个，团里两三等，牛村中和东啦，跟到等话等，而且控改为监控入住接种啦很难呢，啊，忙出去没次个人中，他不能，而且吃等。 人把节目的大动啊，冷门的水果、蓝色的煎汤啊，也能讲个说是科学的些的这个的。我空个冷门啦，还有那些人准备这个真的。每次那个呢，别的节啊，忙什么节的，他个单不了这些啊。咱这等美工车位娘的蓝色的进去没不得，等啥等？俺不是跟到等的，那个送个这呢，这话还讲单是不硬币，咱这等美工车位也可不接立刻了，今天做把真节的。大家别听你的经验。 从我们上城的出了等的地方，用谈抗定就是为内在大人呐。农业强国中啊，为干部是上城用就出了等的地方的科技，人们个人蛮激动，比那个蛮激动，空个压起了硬不不等，啥空多你们过这些吧，做这个等怎么的跟得等上。上城人被屠杀等，中期的等科技对哇，总空这些不，人们特地南北级蛮激下不起嘛，那个人不如些不，几个都没跟得等的。 但得给上千万家这个所在，忙促进年三年满百东北等，比那个满季节多弄多人的些。上千人比满季多请屠杀镇，亚克萨控满季地内等，亚克中那个所在萨控满季地内，上千人比萨控满季地内，托尔更所在什么季地内所，德文刚请个边德个盘接了跟得等。上千人比融资个盘坑等，也能个三十寸盘坑，两米两正些吧，等是不得便宜。
0: 今年们讲的能挣等，托尔更个多个那日子没混同个这个节日子东出去，上千人比满街里空个中铁等，去了中人比满坑等，两个了些呢，说过你是，一了不如这个几等，两十等满街，热得流出来，餐食个盐分两里两素了，两的些把子提升的等的，比那个满街同空的，托尔更多日子等，出门比谈苦的啥个节，热人的同不跟得等。 中期的登客节满季的话，接了个十等。上千人比三公满季的那了的呢，才等进结果呢，正四等杂志，没选。年轻人没学习，年轻吃个学习，杂志个讲究托儿更那了学习级，对你全部这个认真些。中那个所有年轻人很难呢。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잠릉 르그비 콰임슨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치등 아유 심코나겐 비인 치르크 드가젠
0: 알랑둥 잠릉 게젠 지
1: 아망 투르 흐테름 근거 스노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본 신진 근제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랑 무
1: 알랑둥 잠릉 르젠 지
2: 자치 덴비 냥콘 족보 남바 최초 데모이나 탕데야 랑종 잠능 르젠치 지베레 쳔능 나치 체남라 동와 하홀레 자치시피 잠능 기서 제비 종 종능 스피그나 종 동하 므피 게정 시샤바지 소시바 멘테테 통지 임비 최치 티터 셈버 르가시시

야 주드는 천리에 파리소야 양키로 답자 맘시리사마야 영가야 뜸은 양보 어머트는 지나마야 양혼치 가고 차토리브잖아야 다 던들 밤이 동영어지라야 이언 타지르냐 보거나 지저야 야가야 뜸은더디 칠마 진다야 야가야 뜸은더디 촌디리나야 다녀거 지니니 바지야나야 이가 돌지그노 지나는 티네 지나야 이가 과에 차파트가 보지로야 이가 떠리탈리 마다 지워라야 양고위 칼라 아냐브르 지제야 다드브증스드비 중오리크나야 양가티 칼리 안디시 지나야 양덕닐파마 토토리스라야 야 저기 소라 안아고 지셔라야 야 같은 TV 터지리자야 야 로건드네 조모 얼가타 지레라야 야 TV 나슬라디리소야 영어터는 자비의 동습을 지체야 영어치는 라디오야 또 지체나야 영어치는 온전히 칠을 지체나야 영어돌지탈리 마디의 지워라야 영어 과인 초토 언더지 지나야 야가야 뜸지는 턴틀리에린졸어야 다똥똥 마용어스피에 진타르야 영상지스탄비에 잠천 지정야 야 샤드부 치저 아타르친 치셔야 야 냐따가따가피 통친 치위야 달르니 톰저 안암친 치더야 야 노치라 친두 판디에리퍼야 야 담드네 드루 언트네 치드야 양도나니 쪼끈라리소야 야르소야다 암페브르 치제야 양스탄두파디르지퍼린조마야 야 담리 마다 사마흑 지야리 흘러구나냐 쪼쪼파리야 야 마구 흘러라 안디와 지시 심초 산친의 입지나 근기자오 흘러타 렁이 거돌지거 담적거 흘러타스트 렁눈 초거 슬라스네 딥질 탐지고 흐트위 제오거 샤프종터 킨든 체포거 응곰펑 말라지게 아가트 흐트위 제오 사글라 딥질 소소거 흐치오 가타거 흐돌지지 흐치라 탐치 거더서르 아라랑거 산니비나라 탐치거 적상 천리 간나트 주의
소소 그 과가 흩돌마 랑샹 치스터터 과드 파 곰진터 가드 퍼 담자고 사마야 지니 키랑이 참아고 어랑랑 그 아간 그 예나타치 아랑랑 소소 그 니서 식성지 디 체랑 그 마셔 담자 관두 그 축남 그 영 흩은 가마르 그 아람짐 그 스팅게 헤미 사소고 시엔탄 아름진데 흑샤리 니스티라 타티 사상고 자치 수글라 아르징자이 스타모타샹 아르가실 흑투스음고 스텐조라로리 까마 사르고 흑성치 거캄서 남카테 니아울케칸 와르나가 뜻은나가고 친진고 라티라 메토코 셔시마 흐튼스브니 화옴 칸두라 가다라 괴마라 그니브드그라 흐테드 이에사 그집드그라 숙거고 산츠고토 남카와는 사그지 탐진이 시기 엉문브르트 스마탈리 땅만 칸두고 조모 르가스야루 산침드모 몰로고 니촌로고 차리 Тарзағы едуын иқсын бұғы құсучын ұзықы. Маша мұрмын тамчығы, ентық бұламуғы, арджанчы нәнсіққын зіпірқтуыны чақтары дүгі. Маша ғыжан тамчығы, ардырсығы чачын, омағы пүнші тұмнығы, қысырмуғы, саман бұмрейра. Тартанчы, ажайым санчым дүгімуғы, шыға арымбучығы пұтта, ардырсығы пұразуңы. Қысырчымды чөлі, ғаланды қанду цығылын жермі күрстатаңы ленгі.

0: 릴릴 람뚱 샤무 람니 켈라 캅슈고 돈칸
1: 릴릴 람뚱 조무 챔니 켈라 산더브 쉼칸
0: 릴릴 람뚱 냔무 냐끼 켈라 샘큼 짤칸

0: 대통령 쪽에 다른 거 주고 와금된 손님들 된다가다 훈족진의 철공 나스과 송진단자단도 문제인 칸다요. 카 뒤신 거 주다 샘단 섭참이 벌 남성랑인 코리 끊대요. 벌 다르카 줘봐라. 금족기 아랑고 나스과 중 토산디니 벌고게. 카테 남성 로마 탐나 스티브지서 된적 뭐 사실 담다 등 철공 내가 요르자 뜻샤고게 세고게. 아니가 라크나 람땅데 사로티다 당신로사가 람트라 먹사 땅큰도 샤고게스 닌가란동니 임종시랍 지선비 사마 통체 진출가 니폴라스과 자그등다시 철군용고노 와르금디 아니 프로세노 마브숑아는 특니에사가 랑고라 측즈 총샤프드메 노가 독적 토사라 사음 토사석선로고게 세고케 된로 사캉다도 비만 남란 촌이랑 철록게 아니 프로세노 마신체 니르 흥르고라 주치 그뜨가 흥가 마츠소라 워섬 지그지 체르글라스과 체크르가 형타 제차 적성도 시다 등이 다송도 타르트샤고 계속해 가대 철록기 용서권나 타키 강현지 상리 사용 등대 큰대 뜻이 능이 제능이 등 년카가니 절라스과 년성시다 등이 어록집 도탐도샤고게 텐초 철압자 텐로 터벅단 입샤 마롱게 얼룩요비 얼룩동라 지그둠라 속과게 소사인고 마롱게 얼룩동 스그바라 녹글 철요바 속등 얼정쪼고게 가대 철록기 크라와이나 체크라가 영사위에는 이본전의 제터브시대 속 타르탐대 존고게 세고게 아리 되는 게 상큼하게 되나 공간들 간 손이나 좋아 아름다운 손이나 이런 지금 찰칵 온전히 안 닿다 된다 그 능선도 지금 망루 진가 좀더 동독 박은 이 탄단의 영아 주진 힘과 지나만 거 주신들의 랍디 진가 주도 볼까 그냥 힘도 들어 뛰진 거 돌는 거 좀더 인 하진 같이 게 Tani chunyamada chunang kandin chunyina churang shangda chu karsang kingar ga da war kandin chunyina rang shangda ptamr nyan chung korz ga charwan da wab tung luk jeng amnyar ma chan nyan kur ga saksi ga no chi ga nyan ka yu biya zhung lam ga shu gan yis wa nir kub san jam dhul gugdam dhul shaji kur nda da gub da chim da tang yu kim tina chu war kandin chunyina chu gangr kur nden jogin jik meni ta amnyar lam gula kani kwa na jik ju maash tuk chirwi ta nangr kur nda kar ga jik jik meni ta kang tangwa yin aran da lung kur nandan jogin jik meni se kukim nyan mar ma chan zong ga amnyar ma chan nyan kur da ptamr charwam luk jeng lam jir ga sarji ga lan chan da chewa tang rar jir tam bumban ba namdu ge cherul jera ra sangi de paras kwa ge sagsi ge no chi yang yang tuan ji yo ke se rodam dang sang ba mo shi la tor chin pu ba ma wi nyen hi nang da sa kong de da dong cha ra de mer wa ba khi de chen u jing ge gong kul dan ro ren yang ka chang che ge se Tewi shabchir shibab jid da tang nyen hun saakung diin rolam kogdam shiwi ya mangshi ga tuk chersi ga da jabi cini khibjini zung da tang amnya maachi nyen kur ga gangshkur lam da thongi gangar yetso ga ga yin kog diwa ga chandag kamdoon diya shtamchuk gongka ga wadjam tani shtanmar yetso ga charhung la diwa ga ga randil tang war tani pshangi shtanmar yetso ga charhung la diwa ya ga randil tang di gangar yetso ga ga yin kog diwa ga chagar thnaara tani chandag kamdo war las qab shukni gang da nin jomri kogdam dap shaji nasi goke dim chung sa gangchuk gi rolam la shigso shaji yinbi kogdam jay tisa tisa matang lang kur kar gi tang rang kar kar godam lam ta sung ma chu da ta tang gan dam godam she bi de so de gor lam shi sim ni er tang de jin sa xi lon chi ni en kar xia hu xi ba ge xin jin de ge da tang yang chi da da jur na tong ji yin se ko ke de jin ge ja chi ma ma chu na ba ge rang tu ge to tam lam sha sa sung nam mo shi de no chi huan gu ran ro lam godam gan de lu sha wa ram da tang ja chi na ro shi se ko ke Tena chu war kumdeen soni da yung amnyar maachin da suqwande yung chi gang kuran joj nara la namuk panda la suqwayo na chu war kumdee tarung zun juu manyin gataan da gilam da suqwanda yung kukadum chenbu na shi uke. Hari teringe sankhan laje tena chu da tenung ni zung da teng chu da shibar ka gen thomgun da taan di mang tun dung go kuni nangkani zung da teng da lingi se da thob dan dung gu sam dung li da thomgu zom jun da gu sam dung dung muzre lam. Te chenge da chu dupur kan sonina chu da tenung nangka ge war kumdien sonina da thob da so su gu go kandana long kur zige zi mang ni te teng ro da teng thomang da yar chi mar lin kundu chan da mang ni da mugi chan zung da li. Te chenge da dupur ka gen ni per te chu war kumdien sonina ying da chu thob da la su gu go war kumdien naran da tan dar dan ni dam dar dien jik shung da li da ga zab zu ra tang tu da chun dien sonina 나다 하진 거 같이 게 단디 어쩌 다다 어쨌든 게라 저 돈지 저 돈고 송고는 와르금다 돈 로바 이 탄다니 달람는다나 농크르 체마 총섬 그런데 저게 망요니 너무 차라스 관다리 티쟁 그 다산이 소송 그런데 데크 그만나 게라 딩이 탄다나 샤라스 고망 보는 거니 대단로 다등다나 인 군조지나 저 건듬 라스 고망 아이 군도 못 찬다 티쟁 그 디가 건듬 다다 농크 라스 고 된지가 그런 요주인 하진 거 같이 게 Tetang handa chu war, kumdin tsoni na yin chu urtonji dir kub tuan ba dung tanda dung yang singa sa chan mung che hilin tsoni na xin duko gila ge zam dung da gang sirup jil oni. Tando li sum de ha hilin da ji wogayang ge zing gari oni. Deb jim dir dung tuan gim dir gan ta zu no da lian bar yin dar dir gang luk shay kong dung mo dir kub zing luk jeng ge de zgan da ge chi shikin nang ra chi im zing nang ga rang dung dira gang sirup jil ngwang ge jing luk jeng ge war kumdi shuk ya man jim dar zin da shay gori yin shton dang wa man da gam zi hir dung di ro nyong shay ju yin ma ab jilar go. Tetang zhugu da tanga chuwa arkam den tsonyi na yung di tsig rung zhinga dan chamnar kengi chub se jinran dan da zhige zhung mungga sigo da chir tanga chuwa tonji di arkam den tsonyi na yung chun namob di tanga shungda nira yung zhig zabzib ra yung na zhig tangtru shil go san da mo ra yung korz go kem. Te chinga chuwa chukpur ka gangi pritan da mug shungda ni zabzib ra tangtru chun den tsonyi na ra yung ha jinga ka chig dap chir tanga chuwa dap di tanga ngi tanda ni da lungkul la zhuga kor jinran da di tanga ngi tanda ni da shaa na zhugli yung den tsonyi na ha jinga chig em. Tena chir tanga chuwa tonji tontin den tsonyi na ngi tam dam yung jim mung lugun da mug di tsig zhig re se go kem. Stone Gun that's good, Joss Ramsin, March Patanga, Nam Sigar, Kam Hichiwa, Stone Dissim, Jonjim, Nari, Natsotan, Hapertan, and Girsinari, Jimotan, Gun that's Hio Kers, Stone Tig and Gainer Chester, Hong Kong, Nirden Shaggy Vicola, Sango Paga, Tangin, a sort of hope, China's German, Mine Kung, Yang of Tang, Sapchin, that sort of sank a Jordan Mamba, Johi and the Chand of Sios, Johi and Shaggers, but Jinton, Tongue, Stone Ting in the Nung, than Jangam Malak and Gainer, Tequina, Chamram Tang, Chatur, Lotra Tower, Jelam Gainer, Tequina, Natik Ramsin, Kupa Shalva. Kanglik kandarja debshin mnyalung chadularang shingi mderchig chandra da mgmar nalla suqanda yu kiasik uke. Ar gangun da lochung shiba nangin niwanda chungshan uchengi lhkbardir dhuzun dhapsha gu kiasik uke. Tendu chikla kanar margar gan chortin di tortan bshya gu gus, qanyi gala kani zatung tang asun da lintan bshya gu gus, se gu kem. Qasim gala kan lisa la yungdar di khinam bshya gu gus, vzhe gala kan titug tang gugman da jir gu gus, arnga gala kan matsung da sarn da kargin nyungtan roji da bshya gu gus, chik gala kan namda gin yardung di tortan da bshya gu gus, vdeng gala kan nani margar ga vdeetang stashib chanan da yagpu bshya gu gus, vje gala kan nani vdeetang thosun di khinam jir gu gus. Tendu kongi gandar nataga lagpur jamna, stonti gan gendar ngoi nyen ka jay chungta tong ta ba tang arang тэн чэмэгэв дэ тэн дэ сунгчэм дэ ша тап гэ сэ гукэ дэ чэнг нэмэг шунг дэ нэ дэ жэ зав зура тэн дэ чун дэ ин ха чэн гэ чэ гэ дэ тэн тэн дэ да чу ар гэм дэ цони на ин дэн жу шунг цон цони на рэн дэ тон са на ёни дэ дэ мэг нэн цэн дэ ла тэ на чу рон шу са чун дэ ма са дэ гэн цони на чу штон дэ лэн гэн дэ мэг ар гэм дэ кэ гэм дэ чэн гэ чу лам нэн дэ цони на дэ дэ шэнг дэн чэ чэ ла суга дан дэ мэг ин рон нон гэр гэр сэ чэ ла сэ джин на тэ на чун жу шу штон ца гэ ар гэм дэ цони на са чэ гур зэ гэн цони на чу лам джэ мэг ин дэ на ялам гэ ин дэ на дэ тон са дэ ёни дэ мэг нэн цэн дэ ким те ченга чосгулга лас кон ден ямар дигжен анда данда мог нон сен дерон дочен ге ни пырт чупар га ге дандам дига дирм да сон мар цап сон и царан тен ганон кор жуда ха ченга ке чи ге аре етринг ге сай кан да етена чо тенин гем диген ти цам ба ди капр гер кен нга син гол гор га ран чун гала чигдр зон чеб де чен рамд тотам ра чин ген рамд ни ен ток ба ге доман бам чин да чиклм да да шин нги стоин ка ге ти ген рамд де енжи кан ге тан да ни терин че та кап да ла шек ди ген у чен ге че чи ге тен тен дан цам би мон дан нг ни си ва им те дан хан да чи сан кан нам ба ге чун да нан стоин ти гу ар кам да ге дан рамд де енжи ке чун да нан ни на ра чи сам ца дан до сан да ди дон кен нан да те дан жо да тен ге терин ге дан си кен нн де ин ра ни да чи чо ла скун да ди ва нан да до мо ин ва ал ни га су лен 다통강의 카프라 용어를 가서 셈 나체 렌천 다통강의 카프랑 등 특급등치 뜨거스만 이르게 흑섬등 알아 특급등치 뜨거스만 이르게 흑섬등 뜨이네
1: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히 제가 디제레
2: 새로운 담오시 얼굴도나 마루에 넘을까 얼굴을 채속게 낸다 이너리
3: 얼굴을 차치 아니서도 얼굴은 차치 인조브르솜
1: 야 다도치 주소네레 드마 아리마 유엔조리
2: 세롱 다모시 너나 니어주 람트 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니어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레
3: 점질라 지글음 서송실 우덴적 키샤 심서좀
4: 제전 드르블랑 미람 카르 나티 람튼 우지 참친 칠람번
5: 제전 드르블랑 미람 카르 나티 녀무 담진 도르고 칠랍신 드르블람튼
0: Hari sering ke sangkan hanya tena jiwa kembali terang hasil kerong yang langsung ke enam si yang ni terkungi tende ngaji jinan dengan tu di sini jadi nam dengar gung ten soalnya orang langsung ke isu ke siang suk ke sakit ke datung ke stung ke kembali ke hujung pian ledu minh mayun nangcing ke siang tang dong terkor jadi cara sam sam ni cara kanda yang tu esok ke temu siang cina ke sakit ke jantung kan soalnya dan tam tuan ni kacau mau ke enam si dalam. 대신 대랑 연결은 된 소년은 아랑생게 선거 사건 멍체히라 초흐르 사건 멍체히 또는 초업생라 이수가 사건 멍체히 고독게 젤로그 사케다 마로게 싱땅동도를 거증대인 차로 삼섬네 차르칸데 용제리 에세고케 때문에 상처난 그렇게 사크르가 잔뜩한 소년은 간남 통하니 큰 모아게 남신데래 대신 대는 걸 공무원인 소년이 나랑신 게 이수 종치자 낭친의 자르트르게 생당동들 거증된 차로와 삼섬니 차르한다 문제를 예색국해 담니 장치 낭크르게 사크르게 잔당한 소년이 안남 통만이 같은 몽화가 남신들의 아래 예전인 게 상큼나게 드나시와 아름다니 아랑성게 과동조 고르즈가 남시간에 틀린데인 아세 주는 등간도 리프시에 주여라 설렁사 근데 대랑 간남으로 빠니 간남 통해 남시를 절전다고 조정 고르트갱거거니 고르트갱거니 예르시래 러두사 근데 흐튼 모아니 간남 통해 남시를 절전다고 조정 고르트갱겹 지기치니 고르트갱거니 예르나래 흐텔린 칸디 간남 통해 조정 고르트갱겹 지기치니 고르트갱거니 예르슴래 공호가 사건데 간남 통제한다고 조정 고르트행가는 아니 고르트행은 예식이래 답지가 사건데 흐튼 모니 간남 통제 남시는 절전다고 조정 고르트행가 지기니 고르트행가 접든데 이수 제르가 사건데 차르하용하니 간남 통제 남시는 절전다고 조정 고르트행가 비전이 고르트행가 접제 아르마칭 사건데 흐튼 모니 간남 통제 남시는 절전다고 조정 고르트니 고르트행가 접든데 탄생 사건데 흐튼 몽원이 간남 통해 남시는 절전다고 조정 고르트행가 거니 고르트행은 예스므레 나 고르몽데 간남 통제한다고 조정 고르트행가 지기치니 고르트행은 예나레 다통 사건데 차르총총밥 지른다고 조정 고르트행가는 아니 고르트행은 예스치그레 스통르크르 사건데 간남으로 빠니 차르총총밥에 남시는 절전다고 조정 고르트행가 비세니 고르트행은 예스치그레 그럼 그 사건데 그튼 모아니 차르 총총밥에 남시는 절전다고 조정 고르트행가 비든니 고르트행은 예스치그레 피행 그 사건데 그튼 모아니 차르 총총밥에 남시는 절전다고 조정 고르트행가 거니 고르트행은 예스치그레 후주 그 사건데 차르 총총밥에 절전다고 조정 고르트행가 비든니 고르트행은 예스치그레 민흑 그 사건데 흐튼 모아니 간남 통해 남시는 절전다고 조정 고르트행가 지금니 고르트행은 예스치그레 화동 그 사건데 간남으로 빠니 간남 통해 남시는 절전다고 조정 고르트행가는 아니 고르트행가 좁제 흉화 그 사건데 흐튼 모아니 간남 통해 남시는 절전다고 조정 고르트행가 지금니 고르트행은 예스치그레 차가 그 사건데 간남 통해 조정 고르트행가는 고르트행은 예스치그레 흐잔차 그 사건데 흐튼 모아니 간남 통해 남시는 절전다고 조정 고르트행가 지금니 고르트행은 예스치그레 Ari sering ke sangkan aja, tena cuci orang ngasih kerum yang sering ke nama si orang itu sendiri cuci orang, tapi orang tuan ini nara yang tak cerita cuci kalsang dalam nara yang nama si orang itu orang gelak kan, sejuk jitu sungguh kerajaan, tiang yang kerja tuan ini nara yang orang sering ke sana, kor sendiri ngarjun, tapi cara samsam babjan nara, nanti cara kahwin jen nara, demok nangsa doa ni macam tu, tiang orang gomu dengan tuan ini nara yang orang sering ke Yesus tungcir sejen nara, nangsi nara jatuh dalam sekolah, tapi Yesus sakral kor sendiri cara kahwin jen nara, demok nangsa doa okay, tapi jengah cuci mana, tapi cuci orang kengde itu cerita gelak yang cuci tiang yang gelak sekolah, orang kengde orang sering 사람이 멍체해진 손님은 간남 통하니 그땐 뭔가 남신대 나라에 아주 와주와 내지 찰칵 문제란다 난 너무 그땅서 라스콘도 욕함 대체 이것도 족보를 가면 이뻐다 주 와르끔도 그땅 남식인 이런다 땅두고 다땅이다 쇼야만 됨 들서 세군도 와르끔도 땅 이뻐다 그잡수라 땅두룩 이땅 농크르코른 조주 하찡가까 지금 다주 노르다 찰칵 문제란다 양나 주 떡처럼 밥진란다 너무 와르끔도 이땅 흡뻐띠라 이 그잡수라 땅두라 준다다 하찡가까 지금
5: Lam Jehjinna, Jumjil of Dengjigin, Chi Jimchunna, Wakir Kadagin. Ktsangsam Gokung of Tamba Darjin, Ketaka Zorcher Pemni, Wakir Kadagatang, Darchu of Natsu Nur, Gabsashe. Mjetig Shail, Tamba Darji, Kapar Mchung, Chibjilagni, Chigubdananga, of Dundan Samabjil.
6: ᱡᱚᱢᱵᱩ ᱞᱟᱢᱤ ᱫᱮᱢᱚ ᱱᱟᱜᱱᱟ ᱭᱚᱞ
7: ᱞᱟᱢᱪᱮ ᱱᱤᱪᱤᱱ ᱡᱚᱜᱯᱚᱢ ᱪᱷᱱᱱᱟᱜᱥᱟᱞ ᱡᱮᱞᱡᱤᱞ ᱞᱟᱢᱛᱩᱱ
0: ᱥᱮᱨᱮᱧ ᱜᱮ ᱥᱟᱱᱠᱷᱟᱱ ᱦᱟᱡᱮ ᱛᱮᱱᱟ ᱪᱮ ᱣᱟᱨᱠᱢ ᱫᱟᱱᱤ ᱛᱮᱨᱟᱝ ᱱᱟᱥᱤ ᱠᱟᱱ ᱭᱮᱨᱟᱝ ᱥᱤᱝ ᱜᱮ ᱞᱟᱢ ᱪᱤᱜ ᱱᱮ ᱪᱷᱱᱫᱮ ᱱᱟᱥᱤ ᱡᱤᱱᱩᱱ ᱡᱟᱜᱟᱱ ᱫᱚᱨ ᱫᱤᱥᱮ ᱪᱩᱭᱞᱟ ᱛᱮᱱᱟ ᱛᱷᱚᱢᱨ ᱪᱷᱱᱫᱟ ᱭᱮᱨᱟᱝ ᱥᱤᱝ ᱜᱮ ᱱᱮᱨᱞᱢ ᱠᱚᱨᱡ ᱠᱟᱞᱟᱢ ᱜᱟᱱᱤ ᱪᱷᱱᱫᱮ ᱱᱟᱥᱤ ᱡᱤᱱᱩᱱ ᱡᱟᱜᱟᱱ ᱫᱚᱨ ᱫᱤᱥᱮ ᱭᱚᱱᱟ ᱧᱟᱫᱢ ᱪᱷᱠᱟ ᱜᱮ ᱯᱮᱡᱮ ᱱᱮ ᱛᱷᱟᱥᱤ ᱣᱟᱨᱠ ᱱᱮᱨᱢ ᱫᱟᱜ ᱢᱟᱴᱷᱚᱱ ᱱᱮ ᱯᱮᱱ ᱱᱮ ᱥᱟᱱᱟᱝ ᱜᱮ ᱣᱟᱨᱠᱢ ᱫᱟᱜ ᱛᱟ ᱢᱟᱴᱷᱚᱱ ᱱᱮ ᱯᱮᱱ ᱜᱮ ᱠᱟᱯᱥᱚᱱ ᱫᱟ ᱥᱟᱱ ᱫᱟᱱᱟ ᱫᱟᱱᱫᱮ ᱪᱮᱨᱮ ᱪᱷᱤᱜᱛᱩᱝ ᱫᱤᱱ ᱡᱟᱜᱟᱱ ᱟᱯᱪᱤᱝ ᱟᱜᱪᱤ ᱠᱟᱱ ᱢᱤᱴ ᱜᱮ ᱡᱟᱱᱤᱠ ᱛᱟᱢᱟᱱᱟ ᱱᱚ ᱣᱟᱨᱠᱢ ᱫᱟᱱᱟ ᱪᱮᱨᱮ ᱫᱚᱱᱚᱢ ᱛᱚᱢ ᱧᱮᱨᱪᱤ ᱠᱞᱚᱢ ᱱᱤᱜ ᱠᱚᱫᱢ ᱫᱟ ᱥᱤᱥᱤ ᱥᱩᱱᱩ ᱥᱮᱠ ᱠᱚ ᱜᱟᱱ ᱢᱩᱨᱪᱟᱝ ᱪᱟᱝ ᱜᱟᱱᱟ ᱠᱟᱱᱟᱢ ᱱᱤ ᱵᱚᱝ ᱠᱟᱱ ᱡᱚᱜᱤᱱ ᱡᱤᱠᱢᱮ ᱠᱮ ᱛᱟᱱᱤ ᱥᱟᱞᱟᱝ ᱱᱤ ᱥᱛᱚᱝ ᱠᱩᱨ ᱛᱟᱝ ᱟᱨᱜᱢ ᱦᱟᱝ ᱣᱟᱨᱠᱢ ᱫᱟᱱᱟ ᱥᱛᱚᱝ ᱠᱩᱨ ᱡᱚᱝ ᱛᱚᱝ ᱫᱮ ᱪᱮᱨᱮ ᱥᱢ ᱢᱚᱱᱚ ᱣᱟᱨᱠᱢ ᱫᱟ ᱟᱨᱜᱢ ᱱᱤ ᱛᱟᱢᱟᱱᱚᱝ ᱜᱟ ᱠᱟᱯᱥᱚᱝ ᱫᱟ ᱥᱟᱨᱮ ᱤᱱᱫᱟᱜ ᱤᱧ ᱪᱮᱨᱮ ᱪᱷᱤᱜᱛᱚᱝ ᱡᱟᱵ ᱡᱟᱝ ᱟᱯᱪᱤᱝ ᱟᱜᱥᱢ ᱠᱟᱱ ᱫᱮ ᱢᱤᱴ ᱜᱮᱡᱟᱨᱟ ᱪᱮᱨᱮ ᱪᱷᱤᱜᱛᱚᱝ ᱡᱟᱵ ᱡᱟᱝ ᱟᱯᱪᱤᱝ ᱟᱜᱡᱟ ᱠᱟᱱ ᱫᱮ ᱢᱤ ᱱᱤᱵᱡᱟ ᱦᱟᱱᱩᱜ ᱦᱟᱪᱟᱨ ᱪᱮᱨᱮ ᱪᱤᱠᱟᱱ ᱟᱨᱠᱚᱱ ᱫᱮ ᱢᱚᱡᱚ ᱠᱟ ᱫᱟᱜᱮ ᱧᱮᱨᱪᱤ ᱠᱟᱞᱟᱢ ᱛᱟᱝ ᱞᱚᱠᱟ ᱭᱮᱵᱥᱤᱠ ᱠᱩᱫᱚᱞᱢ ᱫᱟ ᱠᱩᱫᱢ ᱫᱟ ᱥᱤᱥᱤᱠ ᱥᱩᱱᱟᱵ ᱥᱮᱠ ᱠᱚ ᱞᱚᱠᱟ ᱭᱩᱱᱥᱩ ᱠᱩᱫᱚᱞᱢ ᱛᱟᱝ ᱜᱟᱞᱢ ᱫᱟ ᱡᱮᱱᱫᱟᱨ ᱠᱷᱟᱨᱛᱚᱝ ᱫᱟ ᱥᱤᱭᱚ ᱠᱮ ᱛᱮᱱᱴᱚ ᱧᱮᱨᱫᱟ ᱜᱮ ᱴᱷᱟᱫᱟ ᱥᱟᱠᱱᱮ ᱪᱮᱨᱮ ᱵᱫᱚᱱ ᱚᱱᱚ ᱣᱟᱨᱠᱢ ᱫᱟ ᱨᱜᱢᱚᱱᱮ ᱴᱟᱢᱟᱱᱚ ᱜᱟ ᱠᱟᱯᱥᱚᱝ ᱫᱟ ᱥᱟᱭᱤᱱ ᱥᱩᱱᱫᱟ ᱜᱮ ᱧᱮᱨᱪᱤ ᱠᱟᱞᱟᱢ ᱛᱟᱝ ᱞᱚᱠᱟ ᱭᱮᱵᱥᱤᱠ ᱠᱩᱫᱚᱞᱢ ᱫᱟ ᱠᱩᱫᱢ ᱫᱟ ᱥᱤ ᱜᱟᱞᱢ ᱛᱟᱝ ᱞᱚᱠᱟ ᱭᱮᱵᱥᱤᱠ ᱠᱩᱫᱚᱞᱢ ᱫᱟ ᱡᱮᱱᱫᱟᱨ ᱠᱷᱟᱨᱛᱚᱝ ᱫᱟ ᱥᱤᱭᱚ ᱠᱮ ᱛᱮᱱᱴᱚ ᱧᱮᱨᱫᱟ ᱜᱮ ᱴᱷᱟᱫᱟ ᱥᱟᱠᱨᱮ ᱪᱮᱨᱮ ᱜᱮ ᱧᱚᱱᱚ ᱣᱟᱨᱠᱢ ᱫᱟ ᱱᱟᱭᱤᱱ ᱛᱮᱵᱡᱤᱝ ᱜᱮ ᱧᱮᱨᱪᱤ ᱠᱟᱞᱟᱢ ᱛᱟᱝ ᱞᱚᱠᱟ ᱭᱮᱵᱥᱤᱠ ᱠᱩᱫᱚᱞᱢ ᱫᱟ ᱠᱩᱫᱢ ᱫᱟ ᱥᱤ ᱞᱚᱠᱟ ᱭᱩᱱᱥᱩ ᱠᱩᱫᱚᱞᱢ ᱛᱟᱝ ᱜᱟᱞᱢ ᱫᱟ ᱡᱮᱱᱫᱟᱨ ᱠᱷᱟᱨᱛᱚᱝ ᱫᱟ ᱥᱤᱭᱚ ᱠᱮ ᱛᱟᱱᱤ ᱴᱟᱢᱟᱞᱚᱱ ᱫᱮ ᱛᱟᱱᱫᱤ ᱭᱩᱝ ᱟᱨᱜᱢᱚᱝ ᱜᱟ ᱣᱟᱨᱠᱢ ᱫᱟ ᱜᱮ ᱭᱩᱝ ᱥᱤᱯᱟᱱ ᱜᱟ ᱥᱮ ᱠᱚᱱᱚ ᱯᱷᱨᱢ ᱫᱤᱱ ᱫᱟ ᱟᱪᱚᱨ ᱱᱤᱥᱩ ᱪᱮᱱᱫᱤᱝ ᱜᱟᱱᱚᱱ ᱠᱚᱨ ᱡᱚᱥᱟᱱ ᱫᱤᱱ ᱫᱟ ᱱᱟᱭᱤᱝ ᱭᱩᱝ ᱫᱚᱞᱚᱢ ᱫᱟ ᱠᱩᱫᱢ ᱫᱟ ᱥᱮ ᱜᱟᱨᱢ ᱫᱟ ᱡᱮᱱᱫᱟᱨ ᱠᱷᱟᱨᱛᱚᱝ ᱫᱟ ᱥᱤ ᱚᱥᱩᱛᱤ ᱪᱮᱝ ᱫᱟᱱ ᱫᱤ ᱣᱟᱨᱠᱢ ᱫᱟ ᱱᱟ ᱪᱚᱨ ᱫᱚ ᱛᱟᱱᱫᱤ ᱱᱚᱱᱤ ᱱᱤᱥᱩ ᱪᱮᱱᱫᱤᱝ ᱜᱟᱱᱚᱱ ᱠᱚᱨ ᱡᱚᱥᱟᱜ ᱯᱷᱨᱢ ᱫᱤᱱ ᱱᱚᱱᱤ ᱜᱟᱱᱚᱱ ᱠᱚᱨ ᱡᱚᱜᱤᱱ ᱡᱤᱠ ᱢᱮᱠ ᱫᱟ ᱫᱟ ᱤᱠᱤ ᱛᱟᱱᱫᱟᱨ ᱪᱤᱞ ᱜᱟᱱᱚᱱ ᱠᱚᱨ ᱡᱚᱥᱟᱜ ᱯᱷᱨᱢ ᱫᱤᱱ ᱱᱚᱱᱤ ᱜᱟᱱᱚᱱ ᱠᱚᱨ ᱡᱚᱜᱤᱱ ᱡᱤᱠ ᱭᱚᱥᱮ ᱠᱚᱠᱮ ᱛᱮᱪᱮᱝ ᱜᱟᱛᱟ ᱥᱟᱝ ᱱᱤ ᱛᱚᱝ ᱠᱚᱨ ᱛᱟᱝ ᱨᱚᱢᱚᱝ ᱜᱚᱣᱟᱨ ᱠᱤᱱ ᱫᱚ ᱱᱟᱭᱚᱝ ᱫᱮᱱ ᱫᱟᱜ ᱫᱟᱢ ᱫᱟ ᱪᱤᱠ ᱥᱤᱜ ᱥᱩ ᱥᱮᱠᱚᱱ ᱚ ᱪᱟᱱᱫ ᱢᱟᱝᱟ ᱭᱚᱱ ᱚ ᱪᱮᱝ ᱴᱩᱯᱩᱨ ᱠᱟᱭ ᱱᱚ ᱫᱤᱜ ᱥᱟᱥᱤ ᱠᱤ ᱥᱤᱝ ᱦᱚᱨᱟ ᱥᱟᱥᱤ ᱠᱟᱵ ᱫᱟᱨ ᱛᱤᱜ ᱛᱟᱨ ᱛᱤ ᱟᱞᱚᱝ ᱠᱚ ᱞᱟᱥ ᱠᱚ ᱫᱮᱱ ᱡᱟᱠ ᱠᱚᱨᱱ ᱡᱚ ᱡᱩᱭᱤᱱ ᱦᱟᱪᱟᱝ ᱠᱟ ᱪᱤᱜ ᱛᱟᱱᱤ ᱡᱟᱱᱢ ᱴᱤᱠᱟ ᱜᱮ ᱯᱮᱡᱮᱱ ᱤ ᱛᱟᱥᱤ ᱣᱟᱨ ᱠᱤᱱ ᱭᱟᱨᱢ ᱫᱟᱜ ᱟᱨᱜᱢᱚᱱ ᱤ ᱪᱟᱯᱪᱟ ᱜᱮ ᱣᱟᱨ ᱠᱤᱱ ᱫᱟᱜ ᱤᱧ ᱛᱚᱝᱵᱟ ᱫᱮᱣᱟ ᱜᱮ ᱤᱧ ᱫᱚ ᱪᱮᱨᱤ ᱪᱤᱜ ᱛᱚᱝ ᱜᱟᱵ ᱡᱟᱱᱤᱠ ᱪᱟ ᱴᱤᱠᱟ ᱱᱮ ᱢᱤᱡᱤᱵ ᱡᱟᱱᱟᱱ ᱩ ᱪᱟᱯᱪᱟ ᱱᱮ ᱟᱨᱜᱢᱚ ᱜᱮ ᱠᱟᱯᱥᱚᱝ ᱫᱟᱜ ᱤᱧ ᱧᱮᱨᱪᱤ ᱠᱟᱞᱟᱢ ᱛᱟᱝ ᱫᱚᱞᱚᱢ ᱫᱟᱱᱤ ᱜᱮ ᱠᱩᱫᱢ ᱫᱟ ᱥᱤ ᱥᱤᱜ ᱥᱚᱱᱚ ᱥᱮ ᱠᱮ ᱠᱚ ᱜᱟᱱ ᱢᱟᱨᱪᱟᱝ ᱢᱟᱨᱪᱟᱝ ᱜᱟᱞᱟ ᱠᱟᱱᱟᱢᱤᱱ ᱞᱚᱝᱠᱟᱱ ᱡᱚᱜᱤᱱ ᱡᱤᱠ ᱢᱮᱠ ᱛᱟᱱᱤ ᱡᱟᱫᱢ ᱴᱤᱠᱟ ᱜᱮ ᱯᱮᱡᱮᱱ ᱤ ᱛᱟᱥᱤ ᱣᱟᱨ ᱠᱤᱱ ᱭᱟᱨᱢ ᱫᱟᱜ ᱠᱚᱝᱠᱷᱚᱱ ᱪᱤᱪᱤᱱ ᱥᱟᱢᱵᱟ ᱛᱟᱝ ᱪᱟᱠᱟ ᱜᱮ ᱣᱟᱨ ᱠᱤᱱ ᱫᱮᱱ ᱥᱚᱱᱤ ᱱᱟᱭ ᱠᱚᱝᱠᱷᱚᱱ ᱪᱟᱠᱟ ᱠᱟᱯᱥᱚᱝ ᱫᱟᱜ ᱤᱧ ᱛᱟ ᱠᱚᱝᱠᱷᱚ ᱜᱮ ᱥᱟᱯᱪᱤ ᱥᱟᱠᱤᱱ ᱫᱟ ᱪᱮᱨᱮ ᱵᱤᱡᱚ ᱚᱱ ᱣᱟᱨ ᱠᱤᱱ ᱫᱟᱱᱟ ᱟᱫᱚᱞᱢ ᱫᱟ ᱠᱩᱫᱢ ᱫᱟ ᱥᱤ ᱥᱤᱜ ᱥᱚᱱᱚ ᱥᱮ ᱠᱮ ᱠᱚ ᱜᱟᱱ ᱢᱟᱨᱪᱟᱝ ᱢᱟᱨᱪᱟᱝ ᱜᱟᱞᱟ ᱠᱟᱱᱟᱢᱤᱱ ᱞᱚᱝᱠᱟᱱ ᱡᱚᱜᱤᱱ ᱡᱤᱠ ᱢᱮᱠ ᱛᱟᱱᱤ ᱡᱟᱱᱢ ᱴᱤᱠᱟ ᱵᱮᱡᱮᱱᱤ ᱛᱟᱥᱮ ᱣᱟᱠ ᱧᱮᱨᱢ ᱫᱟᱜ ᱪᱷᱟᱠᱟᱱᱤ ᱱᱟ ᱠᱚᱨᱢᱚ ᱜᱚ ᱣᱟᱨ ᱠᱤᱱ ᱫᱮᱱ ᱥᱚᱱᱤ ᱱᱟᱭ ᱱᱟ ᱠᱚᱨᱢᱚ ᱱᱮ ᱪᱷᱟᱠᱟ ᱠᱟᱯ ᱥᱩᱱ ᱫᱟ ᱱᱟᱭ ᱛᱟᱱᱫᱟᱜ ᱪᱮᱨᱤ ᱧᱤᱨᱛᱩᱝ ᱚᱵ ᱡᱟᱨᱟᱥᱢ ᱥᱚᱴᱤᱠ ᱠᱟᱱᱮ ᱢᱤᱵ ᱫᱤᱱ ᱡᱟᱨᱟᱵ ᱡᱟᱪ ᱛᱟᱢᱟᱱ ᱦᱟᱱᱚ ᱣᱟᱨ ᱠᱤᱱ ᱫᱟ ᱱᱟᱭ ᱧᱮᱨᱪᱤ ᱠᱟᱞᱟᱢ ᱛᱟᱱ ᱨᱚᱞᱚᱢ ᱫᱟ ᱟᱱᱤᱠᱟ ᱠᱩᱫᱢ ᱫᱟ ᱥᱤ ᱜᱟᱱ ᱢᱟᱨᱪᱟᱝ ᱢᱟᱨᱪᱟᱝ ᱜᱟᱞᱟ ᱠᱟᱱᱟᱢᱟᱱᱤ ᱞᱚᱝᱠᱨᱤᱱ ᱡᱚᱜᱤᱱ ᱡᱤᱠ ᱢᱮᱠ ᱛᱟᱱᱤ ᱱᱟ ᱠᱚᱨᱢᱚ ᱱᱮ ᱪᱷᱟᱠᱟ ᱠᱟᱯ ᱥᱩᱱ ᱫᱟᱜ ᱤᱧ ᱥᱟᱨᱠ ᱠᱷᱟᱡᱤ ᱛᱟᱱ ᱢᱩᱜ ᱥᱟᱢᱪᱤᱱ ᱡᱮ ᱚᱥᱚ ᱛᱟᱱ ᱫᱟᱜ ᱤᱧ ᱫᱟ ᱱᱟᱭ ᱨᱚᱞᱚᱢ ᱛᱟᱢ ᱧᱮᱨᱪᱤ ᱠᱟᱞᱟᱢ ᱱᱤᱜ ᱠᱩᱫᱢ ᱫᱟ ᱥᱤ ᱥᱤᱜ ᱥᱚᱱᱚ ᱥᱮ ᱠᱮ ᱠᱚ ᱜᱟᱱ ᱢᱟᱨᱪᱟᱝ ᱢᱟᱨᱪᱟᱝ ᱜᱟᱞᱟ ᱠᱟᱱᱟᱢᱟᱱᱤ ᱞᱚᱝᱠᱨᱤᱱ ᱡᱚᱜᱤᱱ ᱡᱤᱠ ᱢᱮᱠ ᱛᱮᱱᱴᱚ ᱱᱟ ᱠᱚᱨᱢᱚ ᱱᱮ ᱪᱷᱟᱠᱟ ᱠᱟᱯ ᱥᱩᱱ ᱫᱟᱜ ᱤᱧ ᱪᱮᱨᱮ ᱧᱤᱨᱛᱩᱝ ᱨᱮ ᱟᱵᱡᱟᱥᱢ ᱥᱚᱵᱫᱤᱱ ᱠᱷᱟᱱ ᱨᱮ ᱢᱤᱛ ᱛᱤᱛ ᱠᱨᱟ ᱪᱮᱨᱮ ᱧᱤᱨᱛᱩᱝ ᱨᱮ ᱟᱵᱡᱟᱥ ᱛᱟᱢᱵᱟ ᱠᱷᱟᱨᱮ ᱢᱤᱛ ᱛᱤᱛ ᱠᱨᱟ ᱱᱚ ᱣᱟᱨᱠᱢ ᱫᱟ ᱱᱟᱭ ᱧᱮᱨᱪᱤ ᱠᱟᱞᱟᱢ ᱛᱟᱝ ᱫᱚᱱᱚᱢ ᱫᱟ ᱱᱤᱜᱟ ᱠᱩᱫᱢ ᱫᱟ ᱥᱤ ᱥᱤᱜ ᱥᱚᱱᱚ ᱥᱮ ᱠᱮ ᱠᱚ ᱜᱟᱱ ᱢᱟᱨᱪᱟᱝ ᱢᱟᱨᱪᱟᱝ ᱜᱟᱞᱟ ᱠᱟᱱᱟᱢᱟᱱᱤ ᱞᱚᱝᱠᱨᱤᱱ ᱡᱚᱜᱤᱱ ᱡᱤᱠ ᱢᱮᱠ ᱛᱮᱱᱨᱚ ᱡᱟᱨᱢ ᱛᱷᱤᱠ ᱛᱷᱤᱠ ᱪᱤᱠ ᱪᱤᱠ ᱜᱮᱴᱟᱝ ᱱᱮ ᱵᱚᱱᱴᱷᱚᱝ ᱜᱚᱣᱟᱨ ᱠᱚᱢ ᱫᱟᱜ ᱤᱧ ᱧᱮᱞᱢ ᱜᱟᱞᱟ ᱠᱷᱟᱱᱟᱱᱤ ᱠᱟᱛᱚᱱᱤ ᱛᱟᱛᱚᱝ ᱜᱚᱣᱟᱨ ᱠᱚᱢ ᱫᱮᱱ ᱥᱚᱱᱤ ᱱᱟᱭ ᱫᱟᱜ ᱯᱟᱠᱷᱟ ᱛᱟᱯᱟᱱ ᱥᱮ ᱠᱚᱱᱚ ᱯᱷᱨᱢ ᱫᱮᱱ ᱥᱚᱱᱤ ᱱᱟᱭ ᱫᱟᱜ ᱛᱟᱛᱚᱝ ᱞᱤ ᱠᱟᱛᱚ ᱠᱟᱯᱥᱚᱝ ᱫᱟ ᱥᱟᱜ ᱤᱧ ᱟᱜᱟᱨᱢ ᱠᱚᱫᱢ ᱫᱟ ᱥᱤᱥᱤ ᱥᱚᱱᱚ ᱥᱮ ᱠᱮ ᱜᱚᱨᱚᱱ ᱢᱟᱨᱪᱟᱝ ᱢᱟᱨᱪᱟᱝ ᱜᱟᱞᱟ ᱠᱷᱟᱱ ᱢᱮ ᱞᱚᱝᱠᱷᱚᱱ ᱡᱚᱜᱤᱱ ᱡᱤᱠ ᱢᱮᱠ ᱛᱟᱱᱤ ᱯᱮᱢ ᱫᱩᱠᱷᱟᱱᱤ ᱢᱟᱭᱟᱝ ᱜᱚᱣᱟᱨ ᱠᱚᱢ ᱫᱟᱜ ᱤᱧ ᱛᱟ ᱯᱮᱢ ᱫᱩᱠᱷᱟᱱᱤ ᱢᱟᱭᱟᱝ ᱠᱟᱯᱥᱚᱝ ᱫᱟ ᱜᱟᱥᱪᱤᱝ ᱞᱟᱢ ᱜᱟ ᱯᱷᱨᱢ ᱫᱟᱜ ᱜᱚᱠᱷᱟ ᱥᱟᱱ ᱫᱟ ᱱᱟᱝᱥᱩ ᱥᱟᱱ ᱫᱟ ᱛᱤ ᱟᱱᱪᱤᱱ ᱫᱟ ᱱᱤᱭᱟᱹ ᱛᱟᱱᱫᱤ ᱪᱮᱫ ᱨᱮ ᱜᱟᱣᱱ ᱣᱟᱨᱠᱢ ᱫᱟ ᱛᱤᱱᱴᱚ ᱥᱟᱪᱤᱯ ᱜᱮ ᱛᱟᱱᱫᱤ ᱣᱟᱨᱠᱢ ᱫᱮ ᱡᱚᱝᱡᱟ ᱥᱟᱠᱤᱱ ᱫᱮ ᱪᱮᱫ ᱨᱮ ᱜᱟᱣᱱ ᱣᱟᱨᱠᱢ ᱫᱟ ᱪᱮᱫ ᱴᱤᱜᱚᱱ ᱣᱟᱨᱠᱢ Tentu jangan tertutup cik cik dengan dewan tunggu warkum dari yang kani tanjung ke warkum di soni nanti dari punggah sungsen jual lelam. Di jangan tadi warkum dan tanjung dari yang kah kah sungsen sahaja nyerci kelam. Dari yang tak ceri semua warkum dan ceri cikon warkum dan dari yang nyerci kelam kerjukan ada dalam kerjukan ada yang di dalam sungsen dia okem. Tentu cangkur ke warkum dan dari yang tebing ke yang dalam kerjukan ada dalam kerjukan ada yang di sungsen dia okem. Di hari cinta ni tadi yang kani tanjung ke warkum dari orang kapkan mabijau asu warkum dan dari yang tadi nyerci kelam dengan dalam dari yang kudam dasi guan. Jangsing kalau kamu jauh jik mekende, orang kepala muzia orang gokasan dah ini saya gokem. Tetapi yang kedua ni, rebung ni, tak jangan cakap susah, yang nak cangkur ke.

0: 那东尼华龙个娃儿，跟电厂人那样的，就是当个当那个华龙的那都卡上的啥卡层啊，大概个那么的古董的西，我说过看。那东尼华龙个卡上的啥内容，可能用个结果，但还是你个当那个用个结果，都没这个颜色个。对，前个当地娃儿，跟那用看个本地成本的，他不得了，咋不说了？当地来讲的，还讲个前个当的，新手些早就接触了，就这个当个，这什么是坦白颜色个当的华龙的都卡上的啥呢？那么多新手些工都没个能成的哟，可说过看。对，前个当地龙可能的，你个当那东尼华龙个卡上的啥个，那么都没来看用到。ka tichin gata harchin gaza zwe go de chira ni gala kandan de shinja dewa se jinran da singg dewa se jinran da ti han chen kunjog jina yin de la toni khalong da sa ge yin cha da sa ke so war kum dran da se jinran da dan dran da na yin ji yin dan da ge de dong ro da tin yin da ge phlem yo so war kum den chon le kha phlem ji dan da la to la khalong war ge phlem zin go ke dan di phlem da xiang chu phlem da ni ka gnan da ka log da me ke so de chen ge dan la toni khalong ge shu se na khalong la du shu sen jo ge ban da chang ma ge lam tum da tni za zu ra tong tur ge tna long kor kor jo ji 하장가치게 진도자는 무슨 식치가 와르금다 태자 예촌이 공봉가가 와르금다 리단다나 이런 그럼도 고듬다 시가름다 프럼가는 숙사가 와르금다나 이런 과름다 진다라 카르통다 없이 어색고케 진도자는 무슨 식가가 와르금된 손인다라 마찬이 그치그티가 갑숭다 사는다 그 하사라 니까가 단디 프럼가 냥득 로가 프럼디는다나 도름도 고듬다 시가름다 진다라 카르통다 없이 어색고티 쟁가 단디 와르금들은 요컨가 뻔다 쳔마 인하 어진트 자브조라 땅틀에 촌다 인 하장가치가 Hari yitirin ge sankan laji tina chut erang haa sik kano yirang shing ge lam jiig ni cik ge tunda ni erang shing ge mnyerlam ge lam gani cinta tangi gong ling o chushi pa tiin da zirin. Ti ching ge tanan di dhukpor gan choni na tangi birta chu war kum dhirna shuk ya mnin yogur taag zab zura tang tula chun da hachan ga chig da chuk tenmira rang shang lin choni nyer hundi chal la sukhanda wab tung luk jing ge da lam ge la kan lin choni dhru lom kagzu khanan da yang da chig shik su she go khanan da yana pklam la sukhanda na galo go me jindar na dangda mug nang cinta zige zig munga yo ke. Ti ching ge dhukpor ga ge tangi birta lam dham da tigni shuk ya mnin yogur li zab zura 동틀의 존다인 하장가치게
1: 저리가 아린 신의 MBS 육지시 카지 노르티니 BS 조르키시
2: 시행하 뇽증댐 자흑주도 차당시단
1: CS 아출로즈나 쿠바비 CS 하마요나 일라키라
2: 아제노르 롱슈튼은 좀좀 사마 치흑세 마흐동
1: 드완슈네 즈브지비겐
2: 치흑세네 무아사이겐

담친자 자올음 처비 디르브 제랑가자 사르충가 담릉 고비 데릉 근저도 체지 힌도 바근식 체지 히기 바근식 점들 쇼디 사르지르

한동들이 티한친의 크게 손당 럭당데르미 거세국대체인가다 담무군이 터는 아주 다른 손이나 다지 영 쇼리라스콜리고나란다 그버다 아주 아름다운 손이나 영지 아주 다스톤다스과다 주사체 중화 마사전 손이나 즉 돈다더고 카나라 너무 아름다운 너무 농천도 녹진가 다 두버가니 버던 너무 쇼던이다 잡소이 다 대진가 주 단된생 촌도내는 같이 새끼 오늘 다 주 흑버테라 주 흥철업가 다 등 만나 나간던 르진란다 된도 특설업가 다 능이온 르진란다 단대기 등나 주 다 영체

Re de na chi lhob chung lhob mi xie ba se gu nu gu xie ban da tung zha lan da ga yang chu de rung ge rig be kar kung ge chan ba chung da ge na shi ge ju yel. De rung ge rig be kar kung ge chan ba chung da ge na kung ne a chi ngo chul si sim ba ta re. Da tung ge lhob gu bu sar ban da ge na yang lhob chuk chung chung ma zi chuk po chung chung ma zi ge hui ki chung chung jia wa kari. Rung ge lhob chung ge lhob zha sar ba de gung ba bu gu ga chuk po chung chung chi 아른거 삼루거 땅나 자득즈가 역과즈 시에율 양나 두부 총총치 시고 강탄니 자득 예고니나 디시과 삼루 동거율 데브신 때잉 두부 총총다 딱 잠나 다 나미나라 그초 세마 토도너거 토동어 도총 소마거 밤을 지르위 침득망아즈 요지래라 데나 제치 잉 아른가 시바데 토동오 호충게 얼고 탐데 곰바 보고디

만저 작심 김종콩나 최속 김종콩 등 등독 김종콩 어디에 김종콩인다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지 냔데 흑성심 종콩 송휴 등 즉진질

0: 다 성마티 두고 인치가 있는 조건도 성마가 직가 남바지 그럼 뭐 나나다 직다 지다 저와 지금 남시도 망하는 거는 말 그저 그 강한 거다 오늘나 아 네가 달고 있었던 거다 오늘 뭐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그 케이스 그 상태다 그게 아마 개모지 돈다 지금 네가 기운은 또 고고 먹고 그때 찍다 지라니 진짜 희가 미치고 따따따 따따 말아 좀 여용도 다 지금 있을 거는 키세 미세 고노 고가 그러면 그 키세 희가 미치겠다 내가 딱 가짜 가이긴 가짜에서 오는 또 네가 가짜 또 다시 글럭시 다 다시 한번 좀 좀 뭐 내가 좀 생각다 네가 로톡 남바이나 조건데 뭐하겠다 지금 이게 남바이나 조건이야 그 좀 이건 그 대신 휘접 안 되고 이제 나 좀 끝이 안 되다 보다 속받다 땐 좀 남바이나 나 좀 발라다 때 지금 아주 이제 있으니까 좀 이나 조건도 정말 다 휘접이다 맞아 좋다 뭐 안 되죠 아 또 때는 나 다른 거랑 네가 살던데 아 네가 안전된 데 맞다 빠르지 않니 당니 당 사토니 살갈랑다 국부랑 게라 이나 살갈랑 유고 그 스크 되게 좀 생각다 맞아 좋 다 로마이나 초코 기기나 초코 다 지금 망탄 저하던 망탄 녹파 쓰고노 디즈군데 휴지에다 당했다 다 당선 그 케이크 신이 따라 케이크 신이 치게 치고 어다 치팅 인증 사고 지고 나 지금 도마토 케이크 로틱 거야 지 아 지금 다 케이크 나던데 하증 그 기나 야채가 땅 삼는 단데 네가 케이크 시사가 남은 다 그 약 네가 챌린지 챙겨가고 뜨겠어요 정도다 케이크 기기 합불도 만장도 통증 그 케이크 기기 생긴 거나 자진치 성공하다 다 남치 생긴 거지 다 나가 망하기 거지 다 좀 진짜 나다 케이크 시사나 호연중이나 만장 중이나 때 삼신 체제가 나나 지금 진짜 지금이나 그러고 다들 돈든 거 케이크는 나이나 킹간 그렇게서다 뭐가 담 시고노 시사가 늘 조진다 그러고 따뜻마다 그게 기긴스께 상아 코치고 돈데 뭐다 케이크 기긴도 자주다 하진 거 아까지 나 케이크 기긴지 자주 아까도나다 인담다 지 함승 세지다 동의다 등다 기긴스이나 함승 세지게 따라 기긴 케이크 기긴데 케이크 로친들아 돈나시 아 티토가다 좀저스군다 돈이 돈이죠 티토가 도마시나 그게 이제나 어 케이크 시위나니까 개교나다 하진 게 체임바다 조인도 주는다 시그 지그세지메커스 서튼가 인이나 아까이 그분신 전에 하진 같이 만든다 이민 사우디도나 다까이 지나 죽고 랑가 정리즈나 죽고 랑가 인이나 도중군 지우는다 야라 공플란 유 듣고 했다 삼비야
1: 제제 제가나 과든체 되는 거 레츠 더지티 그나가 갑다시노 과든체 되게 간 지금들 샤와람로 도튼 선드 용위 트라히 먼데시
0: 야야 과든체 넌 마야
1: 야 갑스 데모가나
0: 야 데모야
1: 야 야제든 그 삼클란 지나바 고니 다튼 거 말로크 그 홈정 소미 일그츠문 잔더 안디 제름 고름 타니 인지나 타르가카 바가 페심비 레름 디초크 달호마남 그 홉중 땅 스르크 추 말호사클 다 레콘 사니 산뎀 손 셰치나 지 소미 홉중 그 과거라 소미 솜저 그 니와 그 탈라 다 니와 치무즈 톤 요크 겐친다 차치 쳐즈기 요타 도조 딜런즈 용드르더니 레친드 빌란드가니 탕디 스카바르 나와가 맘증 그 차르크른디 초크 샤르가 앙땅 보톰킹가 타모 가양르츠르 데르클럼 딜란드가니 타머그 쯤티누가 카프샹아 흐스흘식 머그 흐스흘식 운도 치무즈 그 남바그 트욕 머그 참친데 추 딜런즈기 주일

Charger

ᱟᱱᱫᱤ ᱠᱟᱹᱡ ᱱᱚᱥ ᱠᱚ ᱡᱟᱱᱟ ᱡᱟᱢᱱᱟ

0: 我们这个地震对你来说，江苏通了啦，我们把那弄的混的，你来说过去对哪种？地震你来说过去查重过去？我怎么在这里过？你到你来说过，多年人不怕这个东西，短信短信嘛，什么我干过的事？大东没去，把人人混这个地震对你来说过江苏，江苏通了啦，你来说过万万没怕干，啊，短信想把的，希望他我。
1: 过去讲起农事，伢是吧？经过吧，是，我今天就看到的。吃不着的，等你了，多半我们就了经过是。他这个知道吧？那个是专门在农地的，吃不着不会，就专门到你。我们是吃不会，确定，我今天的心里也得着。他就那个是什么？过去做个事，他你看那，我今天那个叫做过，个是什么？ 어, 그것이 때렸다는 녀석과, 형, 곡실 쓰고 있는지, 곡질고. 내가 천군이 쓰는 거야. 곡진, 곡진 쓰니까, 얘네만 내 천군이. 지금 한다, 시작 거다, 녀석과, 네 탈근 곡군이, 어, 대처성 땅들에, 아주, 땅들에 샵군이나, 어, 네, 어, 죽은 곡군이, 응, 또는 잔즈군 곡군이, 다, 안녕, 지금 곡군이, 다, 등문이 녀석과, 난 시작하리. 어, 존들지 않니고, 뒤에 듣는 거야, 존들지 않니고, 쓰구나. 야, 그거, 그, 뭐, 니, 조파부, 른가티, 존바부, 샤파부도, 그, 티그, 지가, 존도, 그,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사가는 시에 좋아. 짐바보시 남영은 먹는 좋아라 맞돌이 되지. 강슬 홍이 채취 노래. 아는 그 녀도 쌈니란 시와 되지. 아, 지금 고도이나 능도이나. 지 미호 뜻이라다 녀석과 하루라 위당 좀 미호 지지가 녀석과 아 미 녀석과 조리 미 덕보리 다 사실 좀 간지. 지 위니 전에 뒤뜨거불 뜨바 마비 조진지 홍화우 다음 저지 가리와 꿈으로 세바부 임정지지 다 초에나 뒤에 정도 어다 아는 게냐 그 전에 사신 건데 다음 저 보지 아시잖아 동주 그 시간에다 저 어 뜨바 말하지 자구도 혼디지나 그 늦지 자구도 혼디지나 그 뜨바 마 빠지나 죽겠다 어다 아진한지나 그 하지 뭐가 어, 중화우 다음 제보가 어려워도 곧이 점화 지정균이라서 그 공을 샤바보 어떻게 샤바보는 혼데 이나라 어떻게 이나라 뒤에 남지 뒤는 막 지금 흡수를 탐바하지 이거는 이나라 수군을 간주는 이라서 그 뒤는 그 흡수를 던져서 그래 어저께 그 탑 던져서 그래 뒤에 남지 너네지 뒤에 남지 수군은 중화우 뒤에 남지 어떻게 그래 Dunus Gunununus Gundi, Tuau, Mir Rumula Jukundre. A Dachiganame, Jimbia, Tier, Turtle Chamber Shapapo, you know, the lazy. Ya, Namium, Mir Rumsichola, Topram Setizita. I don't get in Gino's got a pure stame. Tachunas go Mir Rumsich Hotelian's go, Topam, make it, Meseti. Kingish Nazna? Chochi Norne, Jamba, Kundra Tua in Bishisita, Cheer and Gage, not Hotelian's go, Taranga Nord Hotel. 어 지금 좀바 동주 코나스가 이제는 그 동군 오인우가 좀 생겨 동아우 남치 아른거 노른이 떠삼니 남버셔 도지 다 아른거 아른거 이제는 그 노르즈가 삼다 최 좀바 동구 그 뜻을 날 이제는 그 응화미 쪽까지 시 다들 아 가자 저울아 또 빠진지 가자 때 이제는 그 저울아 또 주인지 야 뜬 곳을 동아우 아른거 노르 임바 임버 삼다 땅이 남버셔 파도 코티 좀선아 콜레 다 지구 그빠스 군나 데리 지즈를 녀석 산타지 그 무슨 잡고 저거 뭐 지게 디게 녀석 관데 고고노 디타자다 지구 바드 근데 디게 다시 허질라 완친 담비 응식 최진 잡아마 버른 바스오시 심든 시님 잘라 맞돌디 냠부 패치 린더 초코니 까버 삼큼 치타 드몰로 시와타바 암드 최진 차바마 빠른 바소시지 다 최진 진반 혼디 지나서 그가 어 뒤에 차바마라 버친 혼디 말아 Вернинг нас ко чапа до коти

0: 아시아 지금 이제 누가 그때 땅 이제 누가 전에 근처 어느 땅가 지서 템퍼런지 그 요한된 땅단 바티는 근처 안녕 떠득 바 최근 많이 넘는 시위 또한 땅 무슬다 그 이거 이제 누가 땅 호텔 강한 이제 누가 네 마지나 땅 수마가 지금 혼지 근처 어느 땅가 지서 템퍼 지금 비 요한된 땅단 바티는 근처 안녕 떠득 바 최근 많이 넘는 수고 다 ཁྱི ཁྱི ཁྱི ཁེ ཁྱི ཕྱད མི
1: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지금 어 성기 장수고 홍보레 대리 전전 탐지끼 나서고 자우레 대레 안디 과치 가무티라 지나서고 안디 등글아 뜻이 아담아 고티 나서고 티 아담나라 등트 이와즈 가지근데 아와 랑닐 장수고 홍보시그나 아는 거시 지나서고 감이 초도 고티 쳇가 등고네지 대 등던 마가 티 메이와즈근데 의형 메이와즈고는 그 안디고는 야 아니오 아직 아니나 지금 성기라 지금 장수고 가리 아니오 아직 아니 야 뜨나다 아다이초피 리티 신인치즈네 모타 아다다즈킨즈노즈코가 쇼쿠노가 리카토 코테 야 아른케즈노즈코가 지금 안년 니르츠크 나흐트리나 티 은레즈 이스 치암체즈 티치 은라 치즈레즈 티 메가 뜨즈야다 이컨 메야스 군타 드무자코니 예 야나 틈므그 므히 틈리 갈슬모즈 틈제다가 뽀치시르 틈땅갈즈 Mugimil long ayong ten jigsir chi, mugidin ayong sir chungwa isim chi siwataba wozi yuk. Ya ta, ajay yin jina zuko ajay tum dukhun di makiya, tum lukin dukhun di makiya, makhi nizga, ta tum ten ga song zaga dhig zina la, ati yuwa zikri. Yina, tum jya dhigbu go tum ten hi hi ma la, chesga yin jina zuko tum dukhun ten ga gu nire, ten ga song na yin jina zuko ma yi ga zimu, ten yin jina zuko ten uikha ma yuwa zi. Ya, chigin na zuko chumlug mkhiwi di dhagpo zga tom gundri. Chigin na zuko chumlug hiwi dhagpo zga tani, di ghaniga na zuko jolda tang ta, tuan zhin kwa ba, di ghadrushari zga tang, ghadrushila, mghimil longa yung tun jik si chizi. Ta, anjiga mani ghaa shara zi gina, di chak na, nung na la na zuko ayong toko tia chiga, jik tang zga zga na, hong song zga zga na, di na zuko yochi re ta la. Si chi, si guru chi kan huka na zuko wa, dhuwa ton shik gada ri. わ、あにがよにが、むぐでないんするちょんは、いつもちゅうぜ。何がよにがにらずこが感じてな。てじらずこはよんが、本村ずぐじてちょんたんずぐじな。て、いぬれえ。むいげてじ。た、いかんまいびとんじのこばすこなてる。しわたばおし。や、とんじのこぴじんちなんせじゃば。めいかんいびとんじのこばし。だ、こもな。てかんまいわり。あ、しまうんでな。めいかんいわり。 야티코노 아니치 메이 이완이 접실코티 접실트 아름진 메이 이완골 메이 이위 단신골 어 존더 쟁이오 아르가 문다와 아니치 메이와 등 이위샤와니 어 샤파 접실코니 티 접실트 응이오 아마티가 샤와티는 메이와 등 지마티가 샤와 이와 임브르톤 바시긴 디지 다 메이와 등 이와리 야 전두가 이후 아직 문다와 아직가 아니가 토마냐고 메이비 샤와스 지금에 이비 샤와스가 아니냐고 근데 그들샤라 거더니 티가 지금에 디스틸도 고대요 다 응요 근지나고 응식들 그 공모가 응식 간들 그 근데 메이비 샤와스가다 지금에 이제 이비 샤와스 지금 동군이 디모스가 고군들 지 고든지 허질 자가는 것이 좋아 그러면 단 영 석실나 완전 종니 지미실 다비 좀는 맞다나 님이 좀와 잠문지르지 고토나 그마단 바티 그마티 차나요피 미토 그마타나 암치창 쳐비 니체는 도든치 리슴 스그바 아마 동르샤판다 메이시비 단디지 다티 메이와지 영시판나 메이와 세브르 샤바탕 나시와 츠글하만데시 단디지 다 공나지나즈과 그마단 영 sikh naa sikunu kengi jina zuko dapshili kunshi. Yang vami jongni ti vami tsana yo pi me to vama nimi shukhsi chirwa anamji o dongur shayapa chi me yu ti yu so shiwa dapshala kulisi. Dapshala ti kwa tanga. Ti tiga dapshala shayapa adawa taas chik tak sivi zongwa adawi shukhsi kumata anamchang sribchang o dongur shayana nima taas chik tak tsawi zongwa nimi shukhchir vama anam jamshin sori minjiru zi ya ngami ya dungur mi iwa tang shimbi nyan zuko dungur iwa na mi ikhan iwa tan chit

다비 지나서 그 데요 동물 서회 서회 지나서 그 동물 시나 지나서 그 요아탕 니마게 지나서 그 서회 동아 채나 지나서 그 요아탕 그노 뭔 덤무스 가즈니 데 나타 데 메이 메이 칸 이위탄 제 거 바지 토마니 지나서 그 메요아즈 그다 다마니 지나서 그 데 요아즈 거코니 덤무스 긴 건데 고토는 데이터 담비 잔신 허르절라 완친 담비 응식 강니 저증 세라 졸샤나 노르송 간부 던트레 침 타버지 아르그땅 아르그문 히짱 와그말파 샤나 알름 와그말 레전제 시와타브 암드지 야 타킹 니 저장스 국 다진어스 과 머르 저나라 진리 강니스 군 와 머르 저나라 다롱 진어스 과 시드 호텔 아치 토파 이나 노르송 큰 송큰 거 진어스 과 가부테 Don't tell you know, chess got metabolism, dear. Tamala tapped Iwatan. Oh, come in, you know, come in, Hundika Silan, you know, so by you turn your Murmat and Mayotan. Oh, no soon get you know, gambo, who take it, you know, don't tell Tamala tapped Iwatan. Ya tatun, gentil, you know, to shallow cotton, tunnel, gene, council, colo, consona, argutan, argument, heaching, vermel party. Oh, tell Lina, you know, Iwatan, Lim, Maywa. Ya, gim, mergigin, you know, the question, the hundi, hinala, tang, you know, the qua, vamek, shan, the hundi, shenas. Ya, this one, you know, the quandi, and the rajim, merk, gim, mergigin, you know, the qua, shall you long to the hutti, hinizka, vamek, shan, the hundi, you know, the quachot, the mayori. Ya, alamun, you know, the quazka, alunshon, more long to chan, you know, the qua, mahiran, the musica, vamekin, you know, the qua, shan, the hutti, lina latin, you know, Andi li iwaaz gindri. Li tini nazi kuwa iwaa tabi. Da muzga nazi kuwa chukundu khuni ta. Mi ikhang iwi tonjini kuwa paa tizdri. Ngama tamchili nazi kuwa iwaa tanga jima tamchili iwaa imba. Titan nazi kuwa di namba kanyi jole. Niga ti sunga nazi kuwa tona vjen shikin guri yon. Kanyiga gajriba da tanga ti xibir shechil. Da muzga ta. Mi ikhang iwi tonjini kuwa paa tizdri. Yana khawo rang suku sunga shiri angwani dhuina. Adarma yili tigla tsarji yoji. Khunga gani tila gandu yi shichirna. Anyang tu shaynam chishir shiminjir shiwatawa oji wuk. Ya ta khawu zgina. Khawu tu khutziga. Arangi jina zuko shukhundi sunju gi chato. Anguna jina zuko tui sunaji. Khung tsukko anguna. Ta kuwa jina zuko tui na. Ti mayu gumu. Tui na jina zuko nruu mayu azgiri. Ya adarma zgina jina zuko ngayi srashtakla tsarchiyo zi, ta dharmaz gina kuwa njina zuka nyingli irimu, ti njina zuka ayungu dhukhu ti gittani, ta kuwa shchikhu ka iti zina, ti ngon tsarchizhu ka, ta na dharmari, ti shchikhna la shchikh iwa zgiri iti zina. Kumbu ka maywa indri, kuwa khawu ri, shchikha dharmari, khawi njina zuka dhukhwa, ta dharma nyingli ri. Ya, ti gdibshari kuwa tanga, ti gdibshil kuwa, khunga ni tila ghandri shichirna zi, ta khunga ni tinkin amukhuna ina, Ramu getang shen jang zuko dusuna anyang to shamba anam ji shir shen menjir zita anyang to manu gin jang zuko de matam chepo matam chepo shiran jang zuko ga ji shir shen menjir zita chesgan jang zuko de khwa to ko de shimbrin jang zuko menjir ne ji de khwa shin na lan jang zuko shim to yo azri ko anyang to ma ke yam kong ma won jang zuko de ko hong ga ni chen ken de de jang zuko ga ndi she to me wa ri Tengatanya zukwa ikang maywi tojini kwa paaji. Chikchik, donjin sungi nangsi jalpa dukpaachanchi jenji. Chikchik, dukpaachanchi nguk shirshalpa. Jankhika tabu jirgichi, huitun tsungur kushildar. Mundri chaychi danbayi, aywanjaisila dukpaachanchi. Ti kutunna, Tsungyeji ngis samba am duenji gui hudang. Gapto jirgji guni, jondulji ngiwa ni tsungru gubri shabji jis, thari yung ngiwa dieni mandrawi chachi dambi guni, susru aywan japan, dukpa janji jen si shabri jopa yun ozi. Da dukpa janji jen sukundu hunde, chachi gila kane, Tsungyeji ngis samba sukum. Tsungyi tsungja ge, 다 총이 제취 듣고 지그 어자인이라서 거기서 선바당 던지 구와 흔인이라서 거 동군이 너무 오지라서 거 갑토 지르군군이
끊으시기 좋아봐 보디니라 아른 그지나서 그 전들지 응원이 반튼 총으로 이제서 그 고와 신우 그 시기니 사용은 이 어디에 니가 문장 누가 자취 담비 군이 소소른 제 군우가 아 니 가요한테 못 따왔을라 아 독바젠지 젠지 그 사람이 아니야 독바젠지 젠지 아 남정 살바 지금도 아니 도 제비도 고통 단체 독바젠지 아지스는 총이 독진한가 땡땡 로희 독신디 또비 총이 독진했니 총체 마스는 제실슨 제실 총이 독신했니 아르근트는 독바진 남디 총체 제실 아니 아지스는 아 독진의 제는 줄은 돌지 다 독진 지제라 안암바 주요그 저우대 강타그리 뜨잖아 아독바 젠치 젠은티라 남정지 군에이나 데트르지 시치고 시치고 독바진 다 제주 시치근 군인이나 듣고 독바진 안니친 군에 독바진 어제리 군에 독바진 고희 군에 독바진 단츠치 군에 독바진 앙아우티니가 츠그슨라 총위 지영이 쓰는 비에 독바진는지 아 지금은 그 제주가 라카는 회등 회진은 이거 총으로 단비 Tiga, ngisi, nyansu kwa yoni. O, tumuzi ki nyansu kwa ngune jokunu niyata, adjisin, dhokpa chenzi. Adjia, ngisi simpia dhokpa chenzi. Tumuzi ki zile nina, tumuzi ki namba ngawuk. Ya, chukpa lakana, tenji dhokpa chen. Dhamba, huili hui chen lukui dhokpa chen. Di, anyu di na, htukpi chongye dhokpa chen. O, di zile, htukpa ku htukkanzo, samtazi jokadu. 어 공모 그 특책은 하나라 독박 독아 삼다지 그 맥근데 인데네 아 영직 사주 좋아도 사주 좋아도 뭐 뒤에 독비 총에 독박치는 수고노 아 자기 지나서 그 맛은 나라 흘라 지나서 그 독불을 인지르비 군이 지나서 그 독고노 도무게다 어 독비 총에 독박치는 뜨그느리 뒤에 지나서 그 남박 아니 오느리 야 아젤파이나 총치 당제 실라니까 지에서 비 독박치는 총체지 마슨정 제실지 선배 독바잔디 아니 어디는 제실 총이 독바잔 뜨질래 다용 된지가 하는 거네 제실 총이 독바잔 뜨시 저 아르헨티나 독바잔지 조디는 회등 던지 찰지니 총알이 가요한제 비 독바잔지 저는 시조 바이노 뜨질래 아 디오 독바잔지 젠라 능시지 남바 주고라 남바 주디용 그쪽 독신글아까네 아요안바고 유규원시 아지스는 총이도 독바즈게 독비 총이도 독바즈게 제시는 총이도 독바즈게 아르근튼 총이도 독바 너무스크니나도 권안바고 유규원시 딜라 선바이나 독바젠지 아진은 소시 은진샤바 아진은 그리리기니라고 은진글아까네 샤나 독바젠지 젠지 낭시 당보 시치크 독바젠네 tumichintung chalashiki njashilashika dhukbaachaninzi. Chalashinyu chachi tumikuni chungurengu isi joanizi. Laring huidang tunayni mandawi chapar chikukuni huili tun luksa iwaan japaana chikku dhukbaachanashi jopayinozi. Ya, tan zinan chalashinyga chachi chapar janga gishizu guunir. Chapar janga gishidiga tangna bi chachi chatsikun guuni itikzini tumikuni isi guunika Chatsikun guni, kini ga tsungurin jinazu kwa ngisi jolida tangi. Avshirki yung, hui tang, duane ni ga ga mandanu ga chachi, chikun guni, hui li jinazu kwa tundu khuti chik luksa yuwaan jay kunu, tumuzi gina, chikku dhukpa chanin tigiznari. Chachi chikun guni jinazu kwa dhukunari. Di kutan chi khurjilda sawa gina nishay juwa, tantang shiri ya dhaganyila tangi. Lawani su yondan chi, choltang jang tsu, chung ta dal zi, cholin zhan dhan zha nyi zhi so zi, shiwa di zi. Ya, di gu dun na, jang chu shen bu na, dun ma dun ni, jin ni ge man chan la, gaya wa ma par, zhukhi, htan ba dung su gu nu, htan dung su gu nu, htan. Di na, jang chu shen bu du khun di, di hun dum ab dun da, yung na chi tang ba ge man chil du khu di, ayu ji ma la, da khun dun jina zu gu, htan, bu li jina zu gu da wu nu. 대단히 나도 같은데.
야, 저 챔포 원진에 젠치 타마라 소히 쵸프르 미니 비탄 바트 스구노. 흐텐 도콘디 지나즈 코아 챌리지. 잠투등 안디 아, 저 챔포니 가름. 티그튼 그 지나즈 코아 챠취 지나즈 코아 가니 같은 게 흐텐 바리. 다 잠투라 지그나 돈바 든등 돈바 진지 지나즈 코아 만친 도콘디라 어요 말라 지나즈 코아 땀 바등. 저 챔포 지나 어연친 딱이 지나즈 코아 타마라 소히 츠크 쇼프린냐즈코 대저리 그렇다 라니시와 렌세루등 지완지 칼란주 비즈리 다 잠출라식나 지나스코 렌사거루등 담바등 제울라식나 지나스코 지유연등 담바 온 대저리다 소 지 제네양 잠투등 제우니 름부치근 종니 임바등 소치가 몽위 때니 임바치 지군이 총소시 그이트레니 총출 아지 응이스 심브리시니트즈나리 하여 회도는 요 멈총이 차프르나지 다 회당 떠니가 멈총로 그지나서 차프르 건그래잖아 아저우 참부나 메일리사나 위나 반든다 아니지 초등 잠초니 타테디 드그리 아저우 초 니그 이나서 걸지스 안능노가 안한반 데 가그다 오 잠초등 촐니가 이나서 타테데 잠초는 이나서 된다위 리 만우고 좀 생각 타테데 드그리 그러나 아저우 등 잠초에니 총취지군이 총을 응해서 전해서 총이 차취 차측군군을 지어올 거야. 그치는 지나서 거야. 흑담바, 언니는 지나서 거야. 치마, 흑섬는 지나서 거야. 라와 니스, 두초 지나서 거야. 차취 차측군군이 지나서 거야. 총아, 총지 응해서 지나서 거야. 흑섬불시를 댔더니 총아 댔더니 다 문총이 차프를 건그래. 그치나 다 흑지군군이. 사령 뒤에 문총이 차프르 치크 군에 요한 잡았다 어떻게 많은 년 지나서 그와 아잠 초년 지나서 그와 네 아 리 마인바등 초년 지나서 그와 리 임바 어떤 식 그 아다 그냥 식 부개인 군지 야 시금 지가 사위 허줄라 아다 저와 요청 뜻들이 다 죽은 뒤는 어느 아무나라 지나서 그와 네 저와 셰쿠 티급도 호텔아 아다 저와 타베즈나 흐탐바 치와 아디 라와니 수군 어디 탐치 뽀니라도 거 다지 네 드무지니라도 거 요나라 아 제크르니 워크트 저크 아랑 흘란 좀 이트즈네다 제크르 체크니니라도 거 트라 워크라 줄고 티까마 끌린디 타타가 남은 흑괴니라도 거 아랑 흑근 종노고 쟁거 아제는 디그능니니라도 거 녀르트니라 고누가 녀아도 호티 멜스 고누 문지 다 제라 값스 고아마르토 어다 젠 디그능니니라도 거 디모고시 Kutun ti tang tambi chanshil khurju la uang kiwaga. Yilin chung arvi chadun jamshang nyanzi. Karin zin jikhtin aghanshi uzg kutun vantar ka chung mo la ta talpi jaychui choko namjir tambi so shiwa tawa amdg zhuk. Ya, tan digan ngay nina zhukwa chalashi. Shari zhigtan. Ami toga ama. Uun dinjiga nina zhukwa shiga. Dinjiga. 차취 철거스 군어 다 직든 강시어 아샤리즈 초치 군도 군데 아 남지르 땅이나서 그가 담비 차친 디치 군 군에 땅이나서 그가 그니게 잡는 군데 타트 바인 바던 군어 원 너무 따지나 어떡파 치크 어떡파 젠득스네 치크 어떡파 치크 어떡파 어떡치고 그런 데서 초치 군에 나서 그가 남지르 담비 소스 군어
원디 군아이너지 아 영나 아랍질 텅텅 긍지 재미여르 토싱 전용 덤브로 융칠비 헤크르 그르심 법당 총벌어장 산진 전에 정크르톡인지 시와타바 오드스 아 아랍질 텅텅 긍지 재모질 재미여르 드르다 안디 아 강레인이나 저거 셰고고 강레인도 혼디가 차치 좀으잖아 아랍다가 집바등 야 나가는 녀석과 원비가 자영 녀석과 지와 야 영 너무 녀석과 어다오노 딱그 도생 하청 녀석과 천의 영리 오 덤부고 쓰용 녀석과 칠리오니 오 덤무즈글라 다 해끌 그침 법당 총보즈리 다디 건크리 녀석과 건 건크르 로운드 혼디 클카루그 그침즈그 흐덩니즈글라니간 자게지 데나 찬다게 뜨잖아 야 돈이 촌의 영리 덤부리영이니 덤우기 자취인 그라까니 지나서 그니가 총월인 지나서 그가 땅땅에 어딜에 지나서 그가 독박강을 해야 되나다 자취고 산진 전에 좀 그렇다고 이제 예지 다 산진 속으로 어려우지 다 공나 지나서 그 조건우가 긍지 재무 재미에 레스 그노 누군디다 지나서 그 산진지 초도 혼데 정가루기 지나서 그 독근지 와드스 다 토나 지나서 그가 정가루 그 가보요노 온 디카가탄 녀석과 근데 이제 자치국의 취인 녀석과 내지간들이 아 시와타바 보지 어 독바젠치 낭신이빠 아니지 독바젠 뜨지네 다 공마이나 시치그리 아마마 녀석과 뒤에 니빠이나 아남바 아니 인군이 녀석과 독군이 야 회든 총든 아니까 이 제실 저빠 아니지 독지 어 저르지 회든 돈이니지 총치 응이서다니 총으로 저 비지스 사령 뒤에니지 문자위 자치니까 응이스 조디 소소의 이완자 바시긴 데득질에 다 조르지가 회당 또는이가 총이 자치증이라서 응이스 땡땡에 대여 조땡에 아직까지라도 그 뒤에니가 그 지금 문자 속에 안에 그 자치증이다 아 뒤에 응이스 조고를 조래 다 소소로 자치고 도무가 아니지 독바스들이 너나 남바 아니군들이 그나 뒤 고듬지 허줄 자와가는 것이 좋아. 최봉 따가당 졸지 참리만다 사바디지. 너는 먹으면 땅 총라지. 천에 설치 녹신 노시와디지. 다뒤 고듬는 최봉디 잠초 땅 저우천이 참리만다와 사바디지. 다 철지나 잠초 첸보 땅 저우니가 지록. 잠초 첸보 이거 땅 지지 알라빈 종이 지지 참리냐서 고문다와 당지 아 저우 챔보 스지 종르 야르바 종이 참리문다 마바질 아 문다와서 고노 가나전시 야 잠수 챔보이나 아 열다 지지냐서 고 알라빈 종고티까 잠수 챔보고 알라빈 종고티까와 지 남지 치냐서 고 종나 영 드간이나서 고 종아지 다 루차리기 나아지나서 고 알라튼 치우띠냐서 고 렌 지가 용지 그 뜨모요는지 Tiyana, tiyad khutan jina dhukwa yung, lu tamaz kin gornu gazane khwarna lu ar ngay jina, lu ar ngage jina dhukwa, jikini, dawa gangshik jina dhukwa, tiyawa gangshik lan jungna, yung tila jina dhukwa tehtir gyn jungnu, tamu zi yin tiksa nishri. Tiyada tiyad chamli jina dhukwa mandawa tanga. Jawu chenpu zina jina dhukwa, arang ga chapsilin di khundi, jesilin di khundi jina dhukwa, shungu nugu lugu di khundi, yarab zungu ga chamli jina dhukwa dawa ma baazi. Jangsu Chenpo na khtang khukhar kawhi khsapa tangzi la khsapa asukun ka Jangsu Chenpo ka jina zuka khtang tsil chenmo zire tigzi la gangi chang jina zuka khshat ma paa zindari tetir ka jina zuka khsapa tigzi nari khsapa tang Jau Chenpo ka jina zuka luti sukun khirbari khirbchi jina zuka khtang dhukundi khukhar kawnu ka yang sapa tigzi la yaa ta chachi yin gashi ka guni sumar tanpa tigzi la ta gammu jina zuka kunga chachi yin nampa chatsikla ka na ka niga Jau tang Jangsu niga sumar tanpa 太阳地你不门从于去江村的那门门进都等从从而卡托个那把等这个江村的门门进你那个卡托个当扎个子他卡托个什么子那卡托个那个子那个子啊就去那那个去江边里死了什么人都等等把哦这个子他肯定跟家去干过的啊 아, 잠수 챔보는 그냥 먹음지 가독 등 종아 등 아니 이 챔보는 이 흑설진이 그냥 독당 담바지. 야, 그러다
회 잠초라 회진에 저원이 그 자체 차츠군군이 자꾸 총화 땅땅에

돈덕디 게르긴치 티노그 신인 콩길 호마츠르 신진 남제 최소라 송추 세바디 하정 돈성식을 다통 호마 로티지 샤와 라프친 시그르송 더지리 올로티 스톤그 망아 망아즈기즈기야

0: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1: 로르가 로그식리 뉴리 가르콩
0: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1: 로세저 드레충 저위 가르콩
0: 나초 로르 단세아리 피 가르콩
2: 조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초 시피에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 그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

나충 지적서 제치 못할때 자다위닝가 나충 시비르가츠 타송린츠라님버가스시 레디나 다타초 타송린츠드가 참바가니와 르비 가르쿵가 나시기주엘 데릉가 르비 가르쿵가 참바 정원다가나 법충 디름제 칼치와 슴세니 침송토시 타가 힙샤 통시 주보 총총서 당 주보 총총치 파마 남버 냠츠드샤제인

0: 망보 로미르 가쇼 쪼능라 쇼고 니유데 지그는 로슘가 쪼능당 지히는 소위 쳐제 르가쇼고 인세르 대응 로슘라 쪼능다나 인생 푸르단바당 쪼능 워르윈 지즈는 푸머단비나 시바그 로슘그 쪼능 소충세조데는 하징그 글치와시그리 토종라 쪼능 담비 시비 토종가 데름디 쪼르치 담비 리카식 던돌라 아릉글 아게르흐지 토종 당 삼시 쉐히 셴니비 인정데 토종가 쇼니 카야 나다그 아시스므디와는 코트레스 시발로나 차티니 가쇼 지니 잠 소총제 등 시프 샹인 하스란 지비 고스급 조제는 파마남제 간크제 시바 랑니라 쪼능 담비 샹이티 랑니지 자닌 중아당 파미 디 진총능위 글홍 쉐히기 시비 가슈드그 시바그 초알라 쪼능 단싱 심큼징 코영제라 동니노그 제는 젠그 데나 체근거 아름부치 시그리 가니인지나 곰시리 데라 지금나 디출 이참 장거지 곰시당 가니나 봄탄거 봄찰라 난던지년비 곰시리 섬나 아게르츠지 회룩삼지거 곰시리 아송오 근든지 시바 슬라르데나잉 코츠레 지그탄지 곰시흐여데 데나 회룩라 동와 알라르키 치와데리 회룩기 시비 스카이크 차츨 공투르 동네와 마슬 시비인 중피 찌그 야튼라잉 판토바등 니흐튼제 인스나르탕 제습다 동네와리 시비 회룩고 곰시는 파미 소충 능제 글치물 랑기 무회 무툰베르 카실등 장글지 응마타바 니퍼드 나초 파마등 챔드그 남지 희기와리 회룩고 곰신은 시비 차롱초제 아른친 판초르다와시기 노그쟁그 데는 머치 공으로 판토비 갈라나 마치위 조아미 곰시 약보시긴 바래 시비 곰시 등 아르가슈크 사르와시기 소총능급 파마치 니기바시기는 아른글 회영 등 아르가스치 디출 멍즈마글리 등이다 등이 시바등 냔드 살롱 중기와리 리로 등 질끄근데 호나 시총글리 등 체영 전니야먼 더서고게 시비 티치컬 호브중근 군즈그스케 정천조아 등 삼시 땅슈그소 슈그긍치타니 티스튼 등 어르거든 멍든 자제디 흔득가치라 뇽타잉 어다 지그등 멍나잉 어다 아니거른 냠저 냠숑거 곰시 육과시 직노그 촌이 다슬 인지 럭바그 흐똥슬 차등 람비고니 흐똥와등 솔바 영나 어담바 데스터 아름진 시바다그 질라 곰시 육과스 측근 조조대잉 하증 걸치와리 스민지나 시카리 미르지 말로 몽오그 도수그 르릉거 촌이 히슬다나 파마 제동 담바등 참성 야릅 참제 과우디 가망조 등 참튼 이노그 참성그 시바그 심큼대잉 어가툴 등 쪼응어진 제트바레스 파미 판슬라 장비 제동 간다비 우트크 시가인 딘다와시 소아리 파미 아데르칠 등 조큰 좀비 참시 커튼 탐나 우트급 시가 소총라 하징 판브르실 시바그 시가 접신 소우시는 파마니지 디츨 등 샘흐 멍즘권이 시바 등 냠마시그드 자롱 중제 디릴 시비 호수그 인근 치히 크크는 파마인고 노그젠가 파마니 니퍼드 시바 등 냠마시그드 자롱 중기율 시바당 냠드 차롱 중위 파미 다슬 니흐튼지 파마 오마시크 데르실디 소르타바 인스르 다동 시바가 남진가 소위철 디출 이쯤리 외챌리다 당이 종제 당 제크르 스타크르 긍잉잉 추라 토타와르슨데 시바티능데 차식 셰근지기제디 하진 걸치와레스 레 포충 디름제 칼치와스므 토마그 어가슈그땅 토마그 곰시 시바그 시카치 노그쟁그 나치잉 소이터니 니 니들라 냠른땅 뚱이스 는다시 어릴 디쇼그 타프히 망아즈그 자이 쉐바 망아즈그 스톤조다 하쟁그 칼치가 야 테나 데른그 르그비 카르콩그 참바 청원다잉 더니 참적주의 데나 데른 공리 냠출이 노가 포충 디름 제깔 치와 심세고 노 히샤 통한다가 영 조보 총총 초가 리컴 땅 셈컴 수 강탕니 공 강탕니 어데탕기 자롱 중 특히 자히먼 된시 레토바총총처디나데릉가나총스피르가츠타송렌츠잉영동츠므다닌조그란타렌츠인데거좀즈바당돈슴바노르소당좀즈간크라하자자키스타클라손므렌친당셰츠타클라응즈체릉지인통지밀렌츠능아초영츠차용다데모시
1: 那北京的第四个交不进来人。二零一零年冬季大米价更重视，涨得我几多了，谁怎么？更重视了什么？这顿节年关注不能把钱能把的没有拿，俺连村顶都准备还有先出一人。有的没做过能把，俺连村顶都准备没碰过不赢呢。
2: 但是他接着跟年龄的就这么办的呢，昨天我讲中年成康，我给了农村去耕种些什么的成因，当地的村呢，总这笔钱拿不来，习近平个也是中立国的人物，不等比可谁你把的，而且送三等等，没红多钱，还准钱，这真些给谁把当，当时的人家，没钱当农村参办干过这个小辈，能把钱舍得三百搞下去。
3: 是江西老路路车间，三十四的旁边，那座山脊坡伢个也没得几个人在用。当时他去这一年，谁能上班的呢？刚中三十四的村人。习近平接，接下来是中这个国了个浪娃。
4: 年困难吧，托木人家去习近平给解释了中立国人阿些比，不是等不可的协议把的。而且送三分等，没红多少钱，还准进这个程序给些把的就下来。我们个用起中国前期单比，先从人力接单吃不拉不清，通不入中华等，等小平接这个比个中立等，从小什么接个公办改进，才能等他们比公办了是大把比，老不等的中立。而且送等我们红。

오늘 좀 생각 야, 단 지치 예전 그 군인이 나서 그 지금 총로 흑그 고자 좀 그래. 단 지마가 동라 미토 마마니 그 나서 그 지체치 그니 그 나서 그 다 거싱 나서 그 아마리 땅땅단 봐. 뒤도 혼 나서 그 지체치 달라. 땡이 쓰 나서 그 마조들이. 다 그니 그 땡기 나서 그 챵퍼 잠즈. 그 군인이 나서 그 어도 오노. 너무 잘 나서 그 땡지도 빠지는 뜻들이. 고든 대통령 탐비 찬시 허르절라 양치는 가위 로티가 거르금 치치 지위에 알아귀당 아람지 참튼 너서비 차프리용 응르므 귀치 초거 니버진지 튼슨 천즘 카영 미스 치거시 왔다고 암득죠 단드네 녀석 같은 그 안디 헛된지 독바인 구로라 마는 뭐 측심아 혼디리 그니까 거르금 치스고 거르금 되 녀석 아 메시지 좀 아 메시지 그 녀석 치익 디카고 치우누가 알아귀드네 Tokiri, Tokila, Arab than Zivi, you know, got Samson Saravas Guno, Samson Sugunu, and Emi Nimajnas Gua, Halekak, Vatinian Tum, Ta, Nimu, Nimala, Tamuganos, Gavarki, Rioadin, Jala Kalata, Tin Catonio, Kamaser Chanzi Kerono, O Tikun, Tik Sarazil, Tinser Jone, Ta, Sumaji Kerno, O Tumazaku, O Tik Chapter to Hotiatism. Ta can you get Chachi to Hotisumatameke? 다 challenge 잠즈게 나서 거 지게셀레 지게 잡으라 일단은 건강구나 하잖아 너무 그치 접근이 그래 지는 뜻이래 다 네 가마스르치 귀인도 혼지가 처치 걸릴라 어제 바당 텐슨 텐슨 쓰고로 다 애미라 고무 네 참모라 애미 니가 바르게 나서 거 네 아 남키 힘든 혼지가 남키 아영나 나서 거 치고 그래 뜻이래 어떤지 잡으라 지게셔오가 야, 그러면 그 그게 리치 떠나지나서 구하지는 없거라. 텐션 천성 그 남기 아영나 이나서 그 책을 그 뜻을다 땡진군에 도군시. 어떠한 어떤 시가 달라 야는 그 공나 오노 아람지 참튼 세르비 차프리 영수 군우 그 영다가 그가 도하던 시가 달리. 야, 딜라지나서 구하다 땡진 독바체 지래 흑땡 이나서 그 타대파. 더무스 군군 이나서 그 도군시. 야나 노르빈 종리 차트레 남지 땅. 친토 긍친의 종지 차프리형 디나 알랑친의 아이 고리기 당지 월종 잠릉 산티 떡나질을 지왔다고 오지 너는 종리 있었구나 네 차트를 챔보 다 잠초 그냥 하리 디나는 너를 보시라 속화 타통 종군우과 너는 종리 뜻은 차트를 쓰구나 지나서 그와 차트를 남바 없이 잠초 쇼 온 디에스를 땅에 온 디땅 디기 차취 중군이 녀석과 좀 맥게 그러나 최신이가 시점적 때는 오고 뭐 그러다 최토위 강진제 종지 자프린 형 특질에 다 월중기지 나서 그 자프린 되니까 장수 전부가 월중기 자프린 되니까 강습기지 나서 그 요거 특질에 야 뛰는 알랑치는 아이 거리 그지 다 저들이 전부 요도 혼데 알랑 전부 안아 그 거리도 혼데 나서 그가 나 거리도 되나 나서 그 집 받은 거지 월중도 혼데 나서 그 잠은 그 아 니 삼티 토근 같은 거 아니라서 그 이제 바드 그지래 나한테 이제 잡을 근거니 이제 그거 똑같다는 건데 아 똑바진 이제 젠지 능세든 바 회리 회진 회 똑바진는지 다 회티나 회진 똑띠 아 소화인 건데 또 뭐가 이제 그거 똑같은 지 회리 또 그건 제실지 총을 또 급이 도지 떠나요 좀 회라 말비 최초인 가시금 있어 전이지 다 던지 떠나더라도 그 던수 보는 회전지 회전 뛰라더라도 그 요니 회라 많이 그 자취 자측근 거니 엉이스 졸렸던 게 뛰니 소소라 이완자 비흐라 회뜨네 니그 자취 잔뜩 거니 총으로 군이 와진 거들 총로 그냥서 그 지금 구 터미니스 대모지 인과 되는 거지 뒤에 구 터미지 허줄 싸가 나는 시에 좋아 아르덕 먹라 아만가 같은 거지 뉴에 말비 아르바 말지 처치 먹으면 니폰도 요한든 디다가 니치 전는 시 왔다 디 고토나 아르드가치 먹은 집이 허르셔바 디라임 아마마는 브라요위 각바등 도식진 예위 아마리 등등단바 말라지 다 아르드끈이라서 그 먹은 집이 허이대야 뜨거리 대는라서 그 아마마도 혼디 가난브라 어유군우가 냠그글라 도처럼 도착지 니누 그냥 아마리 인당도 혼디 그냥 말듯이
지마 초치 동거 뭐가 니본다나 요한든 디딱게니나 저거 젠장 지소 어떻게 쓰는지 시 아르다당 지미 뭐가 니 총으로 그래서 마주르죠 회리던 회 처음은 지 차프르는 자치용에서 저 비흐라 디니게 치 젠지군이 총으로 군이 왔다고 어디지 야 고든 디당 텀비 전시 허줄라 원키와가 어려운 잘난 준비 처리당 아 남지 먹스르 거요비 참아 말지 다른 거 전에 수고로 다와리 다와라냐 누가 좀버던 실진이나 누가 처리지 뭐 저도당 아남브 자유냐 누가 흐스먹 어요고노 그 어떤 선디냐 누가 매게지 아야지 재미세 지신 크르나 지위 자체 되다가 남지 자한테 들었다 아야지 재무 수고로 아 담아야지 말 아야지 막이냐 누가 흐세지 지신 크르도 혼데 지위 차취에서 지위 차취 간택이라도 과단 바스나 다 준비 처리 당단 바 어 믹스진이라도 과난 버려와 지기이라도 과 차취 뒤뜨던 그이라도 과 잔바 따베 어 네다 야나 아 제크르 더 버로 너슬 청와 등 처취 가르 뒤지 남지리 때지 아 담스 콜라 영위 직트는데 파숑 차취 뒤뜨가 남진 지 시와타 오 득질라 아 제크르 더 보스 고노 더 버로 Nagtsil Changwaatang Ajakur Dagpoosu Gunwa Dawaari Tena Nagtsil Changwaatang Chetsu Kaarag Dijijia Namjir Chalazi Chetsu Laan Jina Zuko Chetsu Su Gunwa Jamsu Chenboori Tena Dichu Yuu Kangtang Kangla Jina Zuko Kaarag Chi Nambaad Khundi Jina Zuko Chalwaazi Mepaag Dondi Tena Adamsi Kula Yangvi Jikhtan Dresu Gunwa Ta Sayu Kula Khundi Adamburgi Jina Zuko Zuko Suyo Narmu Aja Chaybi Jina Zuko Jikhtan Khundi Na Patashungi chachi ti tang namchi ni zhukwa ziwa yin ozi. Jakir tak po nukhtsik ka chungwa la. Di chutsu ni zhukwa karak tijia la ni zhukwa karak tang mapa zhiri. Ya tina ni zhukwa sayi gula la guli ni zhukwa jikhtin yungwa dhukhundi. Khuy kanahti la ni zhukwa khuy chin dhukhundi. Patashungi ni zhukwa chachi ti tak anambirin ziwa sukundi ta. Khuy li ni zhukwa di khuy chin lakpa yin zhiri. Di dhukpa tang shirti. Ya, dhokpa chanchi, jen gongsi la nyewundara khuy tunay nyi chongura ngayisi majul changzi khuy la tunay nyi ka jina zhukuka chachi chari gunguni chongla dhukhti ngayisi jina zhukuka jolay unumari Diga, jachi ngayisi jopi khili diya nyi chongura kuni bi jen chanchi tukhi chongla dhokpa chanchi jopa ino tukzila Da kuku jashilchi chui diya ngayisi jolay ta diga chui diga nyi khuka nyewa gata 회당 회전이가 지금 총으로 군님이 좀챈 거 지금 똑비 총에 놓고 빠지는 수군을 라니라고 그 데트르게니라고 존이 엔스네 어드레미 스니어스과 마나라 오다 흐라니라고 똑번 저기 군이 놓고 빠진 때라다 똑비 총에 놓고 빠지는 듯스네 똑 수군을 가나 삼타서 죽었다 야 대냐고 가는 시기 영 남바 가니기 자네 글레샨들이 뜻어 Dokpa chanchi chanchi nangsi jalpa chungchui tang jayshil anyi ka adriyasin biya dokpa chan. Chungchui jayshil anyi adriyasin, chui tang jayshil adriyasin o dogo. Khui tang ton anyi chi chungchui chikla ngayisi ksar masil. Di anyi chi jayshil chang chikla ngayisi sayi guni susura yuwaan jay patawa. Sigi yindizi. Da khui tang ton anyi ka, khui tang khui chin anyi ka, khui tang khui chin anyi ka, 총치가 책도 고치겠냐고 아미스냐고 학습을 어떤 거는 책 대니가 자실 거냐고 책도 고텔아요 총치도 고티냐고 거기서 어떤 거니 어떻게 뭐지 힘든 거지 뒤고 땀지 허질 자가 나는 게 좋아 초제 동땅 담아 그르지 아지 컨트 좀 담바 디 와마라는 원화크로 초제 동라 먹으려고 요 시와티 고토나 지마 초제 동땅 Vama karuwa nina dung arabta jiwa tang zhe zangwa tang dhanba nyi hongi si amini tuk zile ta di chung chui ge nina zhukwa dha yik simba yandir hongi si amini tharang di nyi man chung yi jel shi me tuk vama na vangwa kor shi nga dung vazi jachi ku ge chui ge la ka na di me tuk vama ge tang nina zhukwa vangwa kor shi nga dung vata cho chi dung la mga arabta yuwa tsam shik ge chapur yoto tuk zile 다 초체 동수고는 제마티 아동나 먹으니가 아니라서 그 아랍도 요아 아요르셰피 차프른도 무슨 이라고 요거 그래서 제미 동라 먹으니지
从去年是

0: qi kige yin na lu zhiga qi nyong na ra zun yi tong zhu zhen zhu gu gu zhu. Zun yi qi nyong na ra tong zhu zhen zhu gu gu. Tong zhu zhen zhu gu ni min zhi ge qi gan ma zhi zhi xin a na a man zheng hu ma zhin da na yi zheng a nga jia zheng ge zun yi zhi zhi zha gu gu zhu. Zun yi zhi zhi zha gu. Da qi yin na qi yin na zhuwa li. Di zhu gu da qi yin na aluk ba li. ana alok yu khwe cha chhe ta gu zin la ta alok ta mi re wa ka ta sib cha ga ta ki tang sang ga tang ka ye ta thai zi mga ku li zong dur ana chhe lo gu zin la ta o kage ingi na lu chik ka nga kage ingi na shab shi gu khwe lo ta ingi na ke maan dung a zun ina lu sin bo na ga ta pai chir yin zhe chhe ni jia ra dik chhe zin gu dmo gu yin zhe chhe ni jia ra dik chhe khwe cha ta lo chal gu zun lu sin ga ra ta di to ga ingi na yang o kage ingi na o karma chikna chulu tande alugun la yang ajang yige lu alugun de la yang hajang ma se jo gu mo da ji gerlu sim jin dan da da chulu sim jin dan da kundun sim jin dan da o na yang karma chikna nga o yang yige nga ja dan chin dun de gu chulu ge ne ma dun gu ti ge dog de ne mi chik da kin ni nan ge gu at lu gu ti da in da na da ki ge ni na da dang sang ge da hu zung na 소마그인이나 크게이나 상철을 난다 숨어 등가지 공부 정상과 전송도 등가가 기이나 천재인 종로 그 등가가 리스텐지노 중가 알로마스가 간진데는 등가가 되고 등가가 되고 또 나타 그게 가이 기원도 공부다 아 등가지 고동 아 등가지 고동 나타 인다만다다 주가 좀들게 당하게 되고 나 좀들게 당하게 되고 또 나타 당의 졸업자 중이나 당이야 다와치가 주의인이나 주의 같이를 다 일이 고리거든. 일이 고리거든. 나 네가 이제 나 로크치가 나와 발음도 모르거든. 이게 또 나가 지 삼성 차에서 동스게 찰리 찾다 램바이니. 소위 가정. 무슨 뭐?
1: 예지.
0: 어 때인도 나다 그게 이제 나다. 단 돌때 나다 지금 소위 같은 게 생긴다 나타나. 지금 그 반도 그 나다 소마 그 가이큰 니완다 하진 거다 공부다 동도. 그 가이큰 니완은 언니다. 가이는 돌 돌나 가차리. 가차 가차는도 군데 다 늙고 가차도 이쁘고 가차고 딘낭니가 이쁘고 가차는도 군데다 주모들이 있나다 알아 니는 인된 그라로마 좀 말은 거지 롭티 군데다 지 소위 나데다 지고아 제삼이 오는 제부에다다 고아 답디글나 치 랑 시마테는도 군데 가치 우츠거든도 군데 오 하라 고다트 뜨감 뜨 고다트 터리다 주다 지 소위 과지 주 나 대게 이제 그 전 돌아서 밖에 나 이제 그 간도 하나 죽고 있는 지치 그 이제 잘 있는다 당다 하라 잠바가 세고 나 대단하다 다 돌때나 암진 세진나 죽고 대 그 쟁키워기 오다 타이 지와다 까차레 까차 있는 하라 고다 투파 고다 투팔라 쟁 고다 투파 고는 먹고 쟁 고다 투파 고리 타서 오다 치 까차 신나 고는 먹고 어찌 힘든 게 세고 놓더래 아니 잠바가 탠치 달거나 고는 먹고 대 타서 키 거이다 고 고인 죽기나 좀바보 강스 그 고차 뜻이네 다더니 고스나 쟁 이 투고 고다 투파 뜻이 고스 무슨
2: ちょっとまた、ちょっとハラとちょっとハラかじゃせきがないし、すぐとかじゃりだ。とかじゃいな。たまとか。あ、次アナラケはたらいな。だじこちらそばたんこらそばつけじてらそば。とにたじこそじんが。いなじにんきなこじんだじなそばだはりはよくれ。にじや。だけハラこだとてかまたか。ととんちり。だとてかかじゃにわのとこならやんたんさんがにが、たしがしょにじんが。 로마든지 직진게 직다치르즈나 세이 정말 가짜 세균 뭐가 너무 그렇고 그것도 뭐 지금다 이나 수 소라트니 세이 수 가케는 것도 그런 거라 그 수질이 되게 니와라크니다 땡이 세코노고다 아 랑 삼론도 그런 하라코다 토발라다 지금이 있는 건다 다 주즈르다 이토코 가자 다 이토코 가자 그걸 다 주다 때랑 같이 나마 세코노고 다 좀저리 하나도 좀전도 그런데 또 다 그냥이나 오 다정근의 개인이나 상근다 빼나다 다정근이나 상근다가 나와 있는다 시그널 하정 만가 기기나 발음 기기는 단도 기기나 속받는 기기나 증강한다가 자가 도우고 고모
1: 네지
2: 지도가 종이라 시가 하정 보신 접속으로 됐고 대단하다 내가 당찬다 뜬나다 단 돌나
1: Chabja jichira chig mangwana mantat shigjuga kirga rewaran dongyo khatga gamgsal ta shangal damug kirga gemtsin chin chachi chin amgsal wazig bewa tong tindin dam lobtogor kam chon shichina rang ga chachi ran jon tong da ngodun shecha ga dang chai qasri de dang nan randir so so ga singkhun ga shig yonu darang ayan chila ta tamri lono no shel mar gi bare tamri ra lon sungzi nan kirga din nga shig ona tamchi kura shig tobjun go gorkam da zonni tong ndrigi dok tanyang din nga ji shig mamyong ni shig matam ni gorkam khorsung ni gorkam ma ᱱᱤᱛᱚ ᱢᱩᱭᱨᱟ ᱭᱩᱪᱨᱮ ᱛᱟᱜ ᱭᱟᱝ ᱪᱤᱜ ᱥᱟᱝᱜᱤᱱ ᱫᱟᱛᱟᱝ ᱦᱩᱛᱟᱱᱛᱮ ᱛᱟᱨ ᱥᱚᱢᱤᱜ ᱫᱮ ᱪᱤᱜ ᱴᱩᱣᱟᱨᱟ ᱢᱤᱣᱟ ᱭᱚᱱᱩ ᱭᱟᱝ ᱫᱟᱡᱩ ᱪᱤᱢ ᱡᱩᱡᱩᱨᱟ ᱫᱮᱡᱩ ᱪᱤᱜ ᱠᱟᱪᱩ ᱜᱮ ᱛᱟᱞᱟ ᱞᱚᱴᱚᱜ ᱱᱟᱢᱵᱟ ᱪᱤᱜ ᱠᱷᱟᱞᱟ ᱞᱚᱥᱚᱥ ᱜᱮᱱᱟ
0: Then to get alum to Shingrata, get you Homama, Lumtonus in the Tower, the Tinita, so in the Tamsung and Susun, the Nita, Lumtonus in the Tanga, the Tamsung in the Maze, Takaja Gatiosita, Mountain Lopat and Mountain Joana, Tying in a so in the Tatu Tikiway in the Smokmo. Retagam Singer, Taniga in a Mawa in a Sumda Luma Lambina, Sukosumba Lankandani, Tachi. That thing in a Hilmash.
2: 시그 한우그 개칭 누군 군데 동치마 있고 그냥 노라노미라 그 좀 뭔가 다위지 상기 때다로 요 디금 음악 키와기 좀 그 자리 뭔가 다주 뜻이 이쪽도 좀 발란지 빠레 좀 발란지 빠인도

0: 통막은 일람 컨디션이 다른 거 좀 망아진 대주 망아진 진이 되나다 딱 길람 가지고 요까지 오고 다 통물 지는 거 다 인기나 지금 좀 봐 아자즈테 총카가 되게 좀 생각다 다 당한 지 당한 살가 통송 있나 조금 마토는 있나 조금 정말로 다 기능이나 니 동아이나 다 소동당 포마스킨 있더니 다 인기나 진짜 발군을 그런 반지 있다가 갈만다 하층 같이 그 되게 좀 생각이 진등거라도 맞지 소위니 시기 돈은 히 스티클라카니 다 좀 조정화의 교체인 지가 다 이들라 속반이다 시기 돈은 히 좀 진스가나 당선 그 함친 지진은 죽고 니가 이나 토지 그 까이 돈이나 다 야기 까이나 죽고 님 장지 그 야기 까이나 죽고 우 까이나 죽고 다 상마티도 그 인치 까이나 죽고 그 상마가 지가 안 받지 그럼 뭐 나나다 지가다 지가 저와 지금 남시도 망하는 거 오늘 말이야. 그 그거 강한 거다 오늘나. 네가 달고 있었던 거다 오늘 뭐. 달고 있었던 니다 그거 그 케이스 그 상태다. 그게 아마 개모세도 나. 지금 네가 기운은 또 고고 먹고 그때 찍다 지라니 진짜 희가 미치고 따따따 따따 말아 좀 여용나 다 지금 있을 거는 치세 미세 거는 고가 그러면 그 치세 희가 미치다. 그러다 가짜 가이긴 가짜에서 오는 또 네가 가짜도 다 시가 럭시다 다 잘못을 삼고 뭐. 응. 되게 좀 생각다. 네가 로톡 넘바이나 조건데 뭐하겠다 지기 넘바이나 조건하게 소미근데 대시고 휘접 안 되게 이제나 좀께시 안 되더라 속받다던 소만 넘바이나라 좀 발라다 대지 아저는 있으면 조이나 조건도 정말 다 휘제다 맞아 좋다 뭐 안 되죠 아 또 대놈아 다음으로 네가 살간다 네가 안전된 면부터 빠르지만 이 돈이 돈 사돈이 살갈랑다 고고랑게라 이나 살갈랑이 고고도 쓰고 되게 좀 생각다 맞아 좋 다 로마이나 초코 기기나 초코 다 지금 망탄 저와던 망타 녹파스고노 리즈군데 휴지되 땅에다 다 당선 그 케이크 신이 따라 케이크 신이 치게 치고 어다 치팅 인증 사고 지고 나 지금 도마토 케이크 로틱 거와요 지금 아 지금 다 케이크 나던데 하진 그 기나 야치가 당선들 단데 네가 케이크 시사가 남은 다 그 야가 네가 챌린지 챙겨가고 되게서 정도다 케이크 기기를 합불도 만당도 돈든 거 케이크 기기 쓰인 거나 자진 쓰성고나 다 남 키스인 거지 다 나가 뭔가 키고 다 좀 신신하다 다 케이크 시사나 호인 중이나 만당 중이나 때 삼신 체제가 너나 지금 진짜 지금이 나서 가지고 다들 돈든 거 케이크는 많이나 킹간 크기성어다 뭐가 담 시고노 시사가 늘 조진다지 가지고 뜻마다 딱 이게 기긴스께서 과치고 돈데 뭐다 케이크 기긴 자주다 하진 거 아까지 나 케이크 기긴 자주 아까도마다 인담다 지금 함진 세즈다 동에다 담다 기긴스이나 함진 세즈가 따라 기긴 케이크 기긴데 케이크 로친들라 돈나시 아 티토가다 좀 됐습니다 돈이 돈이 좀 티토가 소마시나 그게 이제나 어 케이크 시위는이다 개주나다 하진 게 개체인 바다 소인도 주나다 시가 지그셋 좀 메커스 서튼 게 이제나 케이크 좀 신선해 하진 개체인 바다 이니 사우디 돈아 다 케이크 지나 죽고 라는 게 정리 지나 죽고 라는 거 이나 도중 군 지우나다 야라 공플란 유 듣고 그것도 삼기야
1: 제제 제가나 과든체 되는 거 레츠 덥지티 근데 그 갑다시는 과든체 되게 간 지금 틀 샤와람조 도튼 선 ᱡᱚᱵᱤᱭᱚᱱ ᱵᱤ ᱴᱟᱦᱤᱨ ᱢᱚᱱᱫᱤᱥ ᱭᱟ ᱭᱟ ᱠᱚᱴᱤᱱ ᱪᱮᱱᱫᱚᱱ ᱢᱟᱭᱟ
0: ᱭᱟᱨ ᱠᱟᱯᱥ ᱫᱮᱢᱩ ᱜᱟᱞᱟ ᱭᱟ ᱫᱮᱢᱩ ᱭᱟ ᱭᱟ ᱭᱟ
1: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Тэмбаз гэлгүүдэ гачинж.

0: 아랑가 라튼제 이끼가 퍼 댄시 지르비 이제티 랑게즈고느라 라튼제 이끼가 댄시 지르비 이제티라 웬드그네 조시에 우드노 딘도고 누구 티랑즈 자타이 버톤발라즈 왜그 츠크 조샤가 로즈트리 쿠알렌제 마르잖아 라튼제 이끼가 댄시 지르와드 회나 치스 니시비 사신지스가 댄시지와 치레 아니마르 디나 치그 아랑지 체모데르 노티도 코티레야 디나 니케케 아뎀바드 아뎀바 콘통고나 치땅 아니니그와그 우도 아니샤 콩레 쇼렌데 아니츠 체모레 치레 치지 쇼렌라니 즈지리야 치지 쇼렌라니 군우베 디레 디타카타 치스니 시와노 치지 우도 랑선라니 디 아 디레 치지 랑선라니 디나 디그 사셔츠스의 치그 무 아뎀바주 고카 멜하와르기디 야 멜하와시비 더 대샤 멜하와타 돈주 콘통고너나 우로 회주즈나 앙에오난자랑가 실리르 터레 치녀뜻세디 치녀뜻세시비 아니 츠 무슨도 통마라 치녀뜻세지리야 아낭 츠 무슨도 통나 치녀뜻세와 말에 아니 츠 무슨도 통나 치녀뜻세지 나토체나 실리티 실리쩨다도 도르지리야 아랑젠테 아랑즈쩨다도 도 나 아랑즈 쳔모데르나 치탄쩨데사 딘조군이 더화마도 진아 짓더챤 디 땡더땡발라 마템베 츠크트즈 군이 쩨빠메피나 메파티 치니트야 디랑젠데 치탈쩨 디타베시 예느지레 데사 딘조군이 쪽빠마 아마 짓더챤라 테니 슝마마토 츠크트즈 쩨빠시 키멜레네레 츠크트즈 쩨빠이나 치니트 사와 마르 츠크트즈 쩨빠마이나 치니트 사와 인지레 돈타니 시와나 아그나카 탐체 흠발라 돈타니드 지라 아나카 우두 그나디 돈타니나 테쿠구가 아다춘타 트르구가 아다춘타 트구누 아다컨라 아데즈우 조코네 아데즈우 뇨모웨다 폰웨다 차다카다 히와다 뇨모웨다 두누 뇨모뜩스 보조구가 폰웨다디 어르고 혼데 석지 열렌지 봉우 인다나 능에 마시 제빠르 디그테가 능에 마시 제빠나 치드빠라 워슈시 피차니 방위데즈 쳇덕거드누 치르마라 워슈시 피차니 쳇덕거드즈 키웨드르구누 아드트 아드체 리첼 히 타라드 피 리라 크셰 피차니 아드즈지레 디나 아든드 추주우 쩨톤우냐 라춘즈제 라춘트트나 상지 송제르 구노톤테리아 라춘트트나 상지 응오르치 송제르 포키 강자깡오르치 송제르트데 아네 소치게 사니 피니 포키 강자깡오르치 팔라 라춘트트즈제 머뜩베랑트드나 머뜩이 치녀튼드드노데 랑트드노 치녀튼드노 그세트스나 그세트 통모드 노테레 그세그모 통통아 그세지모 통통아 노테레 그세트 땅노 땅샤 지세라고 총노테레 데카랑나 느노 느샤의 친여체모나 아정에니 컨터요 마송을 가마나도 노테르지레
1: 시덴지 산쿤족부남바 탕디 최첼린친 동침드니죠 레첸디 좀직바 반디초등 좀증간커바 체릉 자키 스타클바 시루 제초 스타클바 아흥적 체릉긴 체체님버 과친치 다디모

0: 링고 측비 토성 지치 친여근년 니돈 보니 조그적인 자르만 하스마당 중국당 자르만께 환주를 당스터 펠 팔린 크프르도 비 중기 종초바 황시영 기단도나 냠리시에 브르 예치요 브르시기 중국당 자르만 쇼니지 르겐첼메 브라질이 등 냠리시나 예치칭 할리 지수연라 중국당 자르만께 냠리탈 예치견 뎀쇼리 펜슬세르 자르만께 환주를 심지 큰근구와 폴라 72 지역이라 자르멘치엔 잔츠니 바짐토르 통기 바당 스투와 랑스탄가 나톤 타초 쉐길라 중국나 통타 와스므데 자르멘치 조부 가친 세레 자르멘치 예송 론친 서바 샤르 핑기 단도나 중국 고다 샤비 심지가 서페당 진골 럭틀라 서투 지저스테니 가친 단 절전 유콜 자르멘치 마운 냠리 쉐브레 즈글이 올라 캬브르데 중키 바르케 냠리라 히농기 세레 자르멘치 잠릉 총링 고츠비 톱릉가 손질밤 윤정아 도른지 쉐길 Jarmentang Zhongguo Yakuni Jia Lingtan Jansul Di Shuni Jia Peji La Shkende Tong Wer Pan Tu Yuol. Nibi Lung Yirang La, Ngarli Mang Bin Jarmen Jia Kili Zhongguo Yilngi Shtoshim Shed Song Wer Masil, Shi Chak Nyamli Jintan Guo Yu Ser. Zhongguo Tang Jarmen Jia Kili Chi, Lengkur Chab Kung Jia Nyamli Ni, Tang Di Lengshtag Jia Jizhi Ga Chin Shir Shil. Ubu Lengkur Jia Wabshig Lekhtir Huan Nam, Sithi Lantis Dechuk Jia Jarmen Gong Si Jia Nirwa, Fulu Lian Shuthi Arji Tan Do Na, Jarmen Jia Lengkur Kili La Chuan Na, 중기 켈리디엔 잔야 코너 통머롱 와당 조빈 제와 폐지 당시티 체토 가습제 방 원결색이 세르
1: 초신 중앙 전통 강기 치 섬진이 저 바다나 초신 아주 등급 지식 수치 제스의 윤 진진 지 친여근인 아주 등 중앙 윤 탄캉니 제급 차릭 섬지 리콩지 차릭 바당 섬지 바 리시밥지라 트트시 바당 코치 제송 스톱기 제적 타통 이틀 버튼 시지 저버 상습시 저 바다나 초신 제급지 제송 찬시부대 크기 ngarsu tanga chochin tang jergba ni tombi tagchi sto phi tangrab jan je she shug sa som shi de tamchig lagt ni bar kan dag tongwa tang chonzin ni pa je chag ta tongbi cheke lagtsin mang bo sar tu shi yule jinje en jir ni se je song sto phi thalim bar tum shi ji jag bi chari ba tang sim ji ba li shi ba ji la chochin ji ho um chan nin tang khse ji tag ma de men ran ba tang bu je tar zang tag tang jin ri chen ji zang tag chi shi ne jinje en ji 초신의 제송 찬시부 대극기 흑살풀 고추시 비 흑살틀 랑진제 체키 먹던 찬슬 점지라 당주 전법시 바등 점지 대등은 초신 먹혼게 적친 탐측게 당럽 잔진 페름달 근덕 동위 흑살지 탕히인라 키의 제송 찬시부 조극기 비적 비 시지라 석섬 소미지 긴데 셰피 요세레
0: 치글릉 아랴크 와장주 공사이 치 섬천이나 적 바다나 치글릉가 망용친 뎀코 펑피 토미 인징리리 원 바다나 Demang mang tiwi, qilang yorib nang namzhe nang shigbi dimu la tharsu shebir ngurgu shebzhin yuhol. Tangdiya mang yong qin demshu penbi shanggil la tuungul shebin demang bima nitang chi dinsum yobadang. Mangir kya zhichangli ngon batar na, dombi mim bima nitang chi ni demshu penbi shanggil la shig. Demang qi yetil tang ngurgu la ni damsiv shebi chu. Ngurgu qin demshu peng na, siljungi yorib nang namzhe nang shigbi dimu la tharsu shebir taba mamba chun yuhol. Demshu penbi shanggil di, qin nirganin baiwa zhiyal. Qiglinga jakiwa jangzhuk gongsi yi zhig batarna, demshuk zilim shibi zhichangli ngon batarna, yetil mambi demshuk ki vjachi shibdan dang zhangchunga nisim badang. Ngurgul shibi demshuk ki vjachi ngani dang zhangchunga vjesan yon la, ngurgul shibi shugla yelka toyo ser. Yishu marniv di na, tangdara mangyong qin demshuk penbi shangil li, jimu la tharsu shibir ngurgul shitab, qiglingi diin tongin nang, yorilang namzhe nang shibi perim la, yangshir gandil tong masilpa chonyo bar masil, ngardi lhbi guni she shu ji yor dang nam ji la ja che bi thal zong bi dog ji je zhe de tong sa ban dol
1: sa khl e ja kem yam ji chi ni er gen yap cha zhu pe de ne zhe ji ja sa ne a me re nyen der shong bi lang zhe ma shong bi mang ji la gu tam dang wa dang ne zhe ji ging yi che she tap jo per ja chu she pa cha zhe xi yi cha zhu de xia ji re chi ni er gen yin che shu per ma ma kur shi ki ne mi ar ta ge ja dang chi ge ma dong shi ten zhe dang zhong chi nang ke ji sa ni zu ong ga lan ja gu she chi xi de ཁྱི དང ཁྱིག དང ཁྱིག དང ཁྱིག དང ཁྱིག དང ཁྱིག དང ཁྱིག Neameni sahli jakim namdil je kontog jakim je zesu thoma di par masal sahli jakim namdil zuba chabjog shi yi nyamkh namba thangdi sanje nyamjog le chnak tong cham thani jo thangdi le chen je somjog ba kontar gar jil tang somjog gan karwa sonam cherang tang khwatin ja somorchil Darkilwag Durji Cairang, Chichiv Darkilwag Ngzhik Cairang Deng Suanam Rinqin Yin, Hewuk Sainso Deng Mepun Gwombo Niji Chechik Nianlam Da Zhunba Yin.
0: Dana Beijing Ji Dizil Nierxim Yin.
2: Chal Sul Sumbi Gazishnin Maliba, Javshin Charvi Ngom Tsir Shtugjul Jin.
3: Kalang Kirishtoji Huawei Chungrubakang. Мумбрых сальви, а дунгам даранен. Хех, крыль, мелун.

0: 초원 오스클라 웅친지 체트렌센
1: 자르시 담비 산칸란지 체남비 스컨컴즈 통디 헤크르멜롱리 차트레슨능데 길긴 제모 도자 글론치고임 차트능비 워이가 록슬시바 먼터다 땅디비 지적기 산르고농
2: 나정네
3: 나정네
2: 자나로조
3: 자나로조
2: 네조
3: 네조
2: 냐
3: 냐
2: 마나로모
3: 마나로모
2: 냐모
3: 냐모
2: 하
3: 하
2: 하
3: 하
2: 하하
3: 하하
2: 냐
3: 냐
2: 하
3: 하
2: 냐하
3: 냐하
2: 다른 탕식할 수 없이야 아
3: 아
2: 마
3: 마
2: 아 마
3: 아 마
2: 야
3: 야
2: 마
3: 마
2: 야 마
3: 야 마
2: 사
3: 사
2: 차
3: 차
2: 사 차
3: 사 차
2: 와
3: 와
2: 샤
3: 샤
2: 와 샤
3: 와 샤
2: 라
3: 라
2: 차
3: 차
2: 라 차
3: 라 차
2: 냐 그 그 냐
3: 냐 그 그 냐
2: 마
3: 마
2: 냐 마
3: 냐 마
2: 가 샴 추 그
3: 가 샴 추 그
2: 하 샴 추 흐
3: 하 샴 추 흐
2: 그 흐
3: 그 흐
2: 가 샴 추 흐
3: 가 샴 추 흐
2: 와
3: 와
2: 그 와
3: 그 와
2: 나 정 네
3: 나 정 네
2: 자 나로 조
3: 자 나로 조
2: 네 조
3: 네 조
2: 냐
3: 냐
2: 마 나로 모
3: 마 나로 모
2: 냐 모
3: 냐 모
2: 하
3: 하
2: 하
3: 하
2: 하하
3: 하하
2: 냐
3: 냐
2: 하
3: 하
2: 냐 하
3: 냐 하
2: 다치 신들 따라 지금 톤다
3: 아 마 아 마 야 마 야 마 사 차 사 차 와 샤 와 샤 나 차 라 차 냐 그 그 냐 마 냐 마 가 샴 치 그 하 샴 치 흐 그 흐 카

0: 차차
1: 다롱 탕식아 소비야 차샴추추
0: 차샴추추
1: 차샴추추
0: 차샴추추
1: 찬정의
0: 찬정의
1: 찬정의
0: 찬정의
1: 사거거스
0: 사거거스
1: 사거거스
0: 사거거스
1: 우화
0: 우화
1: 아아아아아 가
0: 가
1: 카
0: 카
1: 자
0: 자
1: 차
0: 차
1: 다
0: 다
1: 타
0: 타
1: 와
0: 와
1: 파
0: 파
1: 냐 나로 뇨
0: 냐 나로 뇨
1: 나 나로 노
0: 나 나로 노
1: 아 그거
0: 어 아 그거 어
1: 야 그거 여
0: 야 그거 여
1: 자
0: 자
1: 차
0: 차
1: 야 다치 신들 따라 지금 톤자
0: 자 샴쯔쯔 차 샴쯔쯔 찬정의 치 찬정의 치 사 그거 스 사 그거 스 와 아 아 아 가 카 자 차 따 타 와 파 냐 나루 뇨 나 나루 노 아 그거 어 야 그거 예 자 차
1: 네, 다롱 탕시가 토한자.
0: 자샴쯔쯔 차샴쯔쯔 찬정의 치 찬정의 치 사그그스 사그그스 와 아 아 아 가 카 자 차 다 타 와 파 냐 나루 뇨 나 나루 노 아 그거 어 야 그거 예 자 차
1: 리 돈누 상가 소총나 봐 다 청미 흑니 니르기 그 토가티라 소츤 직선 봐 야득 장가 이게 최주리 흥난 등이 탕시간 돈 가야따자 카야따차 가야따자 파야따샤 파야따샤 와야따샤 마야따냐 야득 장가 이게 든분더 차우리 너충 고라 유가 아양주 자르나 가야타 캬 그거케 가야타 캬 그거케 가야타 캬 그거케 파야타 샤 그거셔 파야타 샤 그거셔 와야타 샤 그거셔 마야타냐 그금냐 가야타캬 샴츠큐 카야타캬 샴츠큐 가야타캬 샴츠큐 파야타샤 샴츠슈 와야타샤 샴츠슈 마야타냐 샴츠뉴 다통 참더럭 세틀 다치 좋은 돈 수치 소비야 가야타 캬
0: 가야타 캬

0: ka yarta cha
1: ka yarta cha ka
0: yarta cha
1: ka yarta cha
0: ka yarta cha
1: ka yarta cha
0: ka yarta cha
1: ka yarta cha ka yarta cha sham che che
0: ka yarta cha sham che che
1: ka yarta cha sham che che
0: ka yarta cha sham che che
1: ka yarta cha sham che che
0: ka yarta cha sham che che
1: pa yarta sha sham che che
0: pa yarta sha sham che she
1: wa yarta sha sham che she
0: wa yarta sha sham che she
1: ma yarta mya sham che mya
0: ma yarta mya sham che mya
2: tarung thang si gar to ya
1: ka yarta cha
0: ka yarta cha
1: ka yarta cha
0: ka yarta cha
1: ka yarta cha
0: ka yarta cha
1: pa yarta sha
0: pa yarta sha
1: pa yarta sha
0: pa yarta sha
1: wa yarta sha
0: wa yarta sha
1: ma yarta mya
0: ma yarta nya
1: ka yarta cha ka ga cha
0: ka yarta cha ka ga che
1: ka yarta cha ka ga che
0: ka yarta cha ka ga che
1: ka yarta cha ka ga che
0: ka yarta cha ka ga che
1: pa yarta sha ka ga she
0: pa yarta sha ka ga she
1: pa yarta sha ka ga she
0: pa yarta sha ge ge she
1: wa yarta sha ge ge she
0: wa yarta sha ge ge she
1: ma yarta mya ge ge mya
0: ma yarta nya ge ge nya
1: ka yarta cha sham che che
0: ka yarta cha sham che che
1: ka yarta cha sham che che
0: ka yarta cha sham che che
1: ka yarta cha sham che che
0: ka yarta cha sham che che
1: pa yarta sha sham che she
0: pa yarta sha sham che she
1: wa yarta sha sham che she
0: wa yarta sha sham che she
1: ma yarta mya sham che mya
0: ma yarta mya sham che mya
2: ta chi chin dar tar chi thon ja
0: ka yarta cha ka yarta cha ka yarta cha pa yarta sha pa yarta sha wa yarta sha ma yarta mya ka yarta cha ge ge che ka yarta cha ge ge che ka yarta cha ge ge che 야다 샤그그시 파야다 샤그그시 와야다 샤그그시 마야다 냐그그니 가야다 차샴쯔쯔 카야다 차샴쯔쯔 가야다 차샴쯔쯔 파야다 샤샴쯔시 와야다 샤샴쯔시 마야다 냐샴쯔니
2: 그래 또 누선 거 소중나 봐 다 청미 공이 내집 그 토가 뛰라 소층 직선비 첫층 커급 지금 우체주의 흥은한 인도 통치간 돈 가야다 짠정어체 카야다 찬정어체 가야다 짠정어체 파야다 샨정업시 와야다 샨정업시 마야다 냔정업니 가야다 짠나루교 카야타 차나루초 카야타 차나루초 파야타 샤나루쇼 파야타 샤나루쇼 와야타 샤나루쇼 마야타 냐나루뇨 데인돈 거느리 와 야타 샤 그거 샤와 야타 샤 그거 샤라 다치 초토비야 가 야타 짠정에지
0: 가 야타 짠정에지
2: 가 야타 짠정에지
0: 가 야타 찬정에치
2: 가 야타 찬정에치
0: 가 야타 찬정에치
2: 파 야타 찬정에치
0: 파 야타 찬정에치
2: 와 야타 찬정에치
0: 와 야타 찬정에치
2: 마야타냔정엄니
0: 마야타냔정엄니
2: 가야타챠나루초
0: 가야타챠나루초
2: 카야타챠나루초
0: 카야타챠나루초
2: 가야타챠나루초
0: 야타
2: 챠나루쇼
0: 파야타
2: 챠나루쇼
0: 파야타 챠나루쇼
2: 와야타 챠나루쇼
0: 와야타 챠나루쇼
2: 마야타 냐나루뇨
0: 마야타 냐나루뇨
2: 와야타 샤그그시
0: 와야타 샤그그시
2: 와
0: 와
2: 시와
0: 시와
2: 와야타 샤그그시
0: 와야타 샤그그시
2: 라
0: 라
2: 시라
0: 시라
2: 다른 통치가 소비야 가야타 짠정에지
0: 가야타 짠정에지
2: 파야타 샨정에시
0: 파야타 샨정에시
2: 와야타 샨정에시
0: 와야타 샨정에시
2: 마야타 냐정엄니
0: 마야타 냐정엄니
2: 가야타 챠나루초
0: 가야타 챠나루초
2: 카야타 차나로 초
0: 카야타 차나로 초
2: 카야타 차나로 초
0: 카야타 차나로 초
2: 파야타 샤나로 쇼
0: 파야타 샤나로 쇼
2: 파야타 샤나로 쇼
0: 파야타샤나로쇼
2: 와야타샤나로쇼
0: 와야타샤나로쇼
2: 마야타냐나로뇨
0: 마야타냐나로뇨
2: 와야타샤그그시
0: 와 야스타샤 그거시
2: 와와 시와
0: 시와
2: 와 야스타샤 그거시
0: 와 야스타샤 그거시
2: 라라
0: 시라 시라
2: 다치친들 따라 지금 톤데
0: 가 야스타차 정에치 카야스타 찬덩에치 카야스타 찬덩에치 파야스타 샨덩에시 와야스타 샨덩에시 마야스타 냔덩에니 카야스타 차나루초 카야스타 차나루초 가야스타샤나루쇼 파야스타샤나루쇼 파야스타샤나루쇼 와야스타샤나루쇼 마야스타냐나루뇨 와야스타샤그그시 와시와 와야스타샤그그시 라 실라
2: 리 도누성가 소중나바 다 청미 흥이 니르기 토가티라 그치 원고지 진우터 쳐야 다 놈마 예란도 소중 초지가 소비야 카야타 차 그거 쳐
0: 카야타 차 그거 쳐
2: 알아
0: 알아
2: 쳐라
0: 쳐라
2: 와 야스타샤
0: 와 야스타샤
2: 단정에띠
0: 단정에띠
2: 샤띠
0: 샤띠
2: 와 야스타샤
0: 와 야스타샤
2: 와와 샤와
0: 샤와
2: 카야타 차나루초
0: 카야타 차나루초
2: 와나루오
0: 와나루오
2: 초우
0: 초우
2: 와야타 샨덩읍시
0: 와야타 샨덩읍시
2: 마마 시마
0: 시마
2: 파야타샨덩읍시
0: 파야타샨덩읍시
2: 마마 시마
0: 시마
2: 가야타샨덩읍지
0: 가야타샨덩읍지
2: 가야타샨덩읍지
0: 가야타샨덩읍지
2: 제제
0: 제제
2: 마야타냐샴춤녀
0: 마야타냐샴춤녀
2: 가샴추크
0: 가샴추크
2: 녀크
0: 녀크
2: 와야타샤샴추슈
0: 와야타샤샴추슈
2: 라샴추르
0: ra sham che

0: Shiru.
1: Shiru.
0: Wa yartab sha.
1: Wa yartab sha.
0: Ma naru mu.
1: Ma naru mu.
0: Sha mu.
1: Sha mu.
0: Pa naru po.
1: Pa naru po.
0: Ka yarta kya gaga kya.
1: Ka yarta kya gaga kya.
0: Po kya.
1: Po kya.
0: Ka naru ko.
1: Ka naru ko.
0: Ba.
1: Ba.
0: Ko ba.
1: Ko ba.
0: Ka yarta kya shamchu kya.
1: Ka yarta kya shamchu kya.
0: Ba.
1: Ba.
0: Chö ba.
1: Chö ba.
0: Pa yartab sha.
1: Pa yartab sha.
0: Ra.
1: Ra.
0: Sha ra.
1: Sha ra.
0: Pa yartab sha sham chö shö.
1: Pa yartab sha sham chö shö.
0: Ba.
1: Ba.
0: Shö ba.
1: Shö ba.
0: Ka yarta kya shamchu kyu.
1: Ka yarta kya shamchu kyu.
0: Ra shamchu ru.
1: Ra shamchu ru.
0: Ra.
1: Ra.
0: Kyu ru ra.
1: Kyu ru ra.
0: Ka yarta kya gaga kyu.
1: Ka yarta kya gaga kyu.
0: Ra.
1: Ra.
0: Wa.
1: Wa.
0: Kya ra wa.
1: Kya ra wa.
0: Ra.
1: Ra.
0: Ka yarta kya shamchu kyu.
1: Ka yarta kya shamchu kyu.
0: Ra kyu.
1: Ra kyu.
0: Wa yarta sha gaga sha.
1: Wa yarta sha gaga sha.
0: Wa.
1: Wa.
0: Sha wa.
1: Sha wa.
0: Wa yarta sha gaga sha.
1: Wa yarta sha gaga sha.
0: La.
1: La.
0: Sha la.
1: Sha la.
0: Wa yarta sha zhenge xie.
1: Wa yarta shan zhenge xie.
0: Wa.
1: Wa.
0: Xie wa.
1: Xie wa.
0: A.
1: A.
0: Pa yarta sha gege xie.
1: Pa yarta sha gege xie.
0: A xie.
1: A xie.
0: Da ki qin dir tara jik ton zhe.
1: Ka yarta cha gege che. Ra. Che ra. Wa yarta sha. Tan zhenge de. Sha de. Wa yarta sha. Wa. Sha wa. Ka yarta cha naru chu. Wa naru wu. Chu wu. Wa yarta shan zhenge shi. Ma. Shi ma. Pa yarta shan zhenge shi. Ma. Shi ma. Ka yarta chan zhenge ji. Ka yarta chan zhenge ji. Ji ji. Ma yarta nya sham chi nye. Ka sham chi ke. Nye ke. Wa yarta sha sham chi shi. Ra sham chi ri. Shi ri. Wa yarta sha. Ma naru mu. Sha mu. Pa naru pu. Ka yarta cha gege che. Pu che. Ka naru ku. Ba. Ku ba. Ka yarta cha sham che che. Ba. Che ba. Pa 야타 샤 라 샤라 파 야타 샤 샹체 시 빠 시빠 가 야타 챠 샹체 치 라 샹체 르 라 쳬 르 라 카 야타 챠 그 그 치 라 와 쳬라와 라 카 야타 챠 샹체 치 라 치 와 야타 샤 그 그 시 와 시 와 와 야타 샤 그 그 시 라 시 라 와 야타 샤 정 에 시 와 시 와 아 파 야타 샤 그 그 시 아 시
0: 에 도누 상가 소쪽나 봐 다 청미 공이 소치끄 토과티라 아랍뜨가 쟁게 이게 쳬야 소츤드 의시 쳇츤 크그니엘라 쳬야 흥나 쳇츤 크그 동마웅이 탕시간 돈 까라르타차 카라르타차 까라르타차 따라르타차 타라르타차 따라르타차 파라르타차 파라르타차 와라르타차 마라르타말 사라르타사 하라르타샤 아랍뜨가 이긴다 차우리 다 개촌 돈수소비야 까라르타차
1: 까라르타차
0: 카라타차
1: 카라타차
0: 카라타차
1: 카라타차
0: 타라타차
1: 타라타차
0: 타라타차
1: 타라타차
0: 타라타차
1: 타라타차
0: 파라타차
1: 파라타차
0: 파라타차
1: 파라타차
0: 와라타차
1: 와라타차
0: 마라타말
1: 마라타말
0: 사라타사
1: 사라타사
0: 하라타샤
1: 하라타샤
0: 다롱탕치가 소비야 카라타차
1: 카라타차
0: 카라타차
1: 카라타차
0: 카라타차
1: 카라타차
0: 타라타차
1: 타라타차
0: 타라타차
1: 타라타차
0: 타라타차
1: 타라타차
0: 파라타차
1: 파라타차
0: 파라타차
1: 파라타차
0: 와라타차
1: 와라타차
0: 마라타말
1: 마라타말
0: 사라타사
1: 사라타사
0: 하라타샤
1: 하라타샤
0: 다롱탕치가 소비야 까라타차
1: 까라타차
0: 까라타차
1: 까라타차
0: 까라타차
1: 까라타차
0: 따라타차
1: 따라타차
0: 타라타차
1: 타라타차
0: 타라타차
1: 타라타차
0: 파라타차
1: 파라타차
0: 파라타차
1: 파라타차
0: 와라타차
1: 와라타차
0: 마라타말
1: 마라타말 라스타 메레
0: 사 라스타 사
1: 사 라스타 사
0: 하 라스타 샤
1: 하 라스타 샤
0: 다른 통치가 소비야 까 라스타 짜
1: 까 라스타 짜
0: 카 라스타 차
1: 카 라스타 차
0: 까 라스타 짜
1: 까 라스타 짜
0: 따 라스타 짜
1: 따 라스타 짜
0: 타 라스타 차
1: 타 라스타 차
0: 따 라스타 짜
1: 따 라스타 짜
0: 빠 라스타 짜
1: 빠 라스타 짜
0: 파 라스타 차
1: 파 라스타 차
0: 와 라스타 짜
1: 와 라스타 짜
0: 마 라스타 말
1: 마 라스타 말에
0: 사 라스타 사
1: 사 라스타 사
0: 하 라스타 샤
1: 하 라스타 샤
0: 다른 통치가 소비야 까 라스타 짜
1: 까 라스타 짜
0: 카 라스타 차
1: 카 라스타 차
0: 까 라스타 짜
1: 까 라스타 짜
0: 따 라스타 짜
1: 따 라스타 짜
0: 타 라스타 차
1: 타 라스타 차
0: 따 라스타 짜
1: 따 라스타 짜
0: 빠 라스타 짜
1: 빠 라스타 짜
0: 파 라스타 차
1: 파 라스타 차
0: 와 라스타 짜
1: 와 라스타 짜
0: 마 라스타 말
1: 마 라스타 말
0: 사 라스타 사
1: 사 라스타 사
0: 하 라스타 샤
1: 하 라스타 샤
0: 다치 친들 따라 지금 톤자
1: 가 라스타 짜 카 라스타 차 가 라스타 짜 따 라스타 짜 타 라스타 차 따 라스타 짜 빠 라스타 짜 파 라스타 차 와 라스타 짜 마 라스타 마라 사 라스타 사 하 라스타 샤
0: 리 다른 통치가 돈자
1: 가 라스타 짜 카 라스타 차 가 라스타 짜 따 라스타 짜 타 라스타 차 따 라스타 짜 빠 라스타 짜 파 라스타 차 와 라스타 짜 마 라스타 마라 사 라스타 사 하 라스타 샤
0: 리 다른 통치가 돈자
1: 가 라스타 짜 카 라스타 차 가 라스타 짜 따 라스타 짜 타 라스타 차 따 라스타 짜 빠 라스타 짜 파 라스타 차 와 라스타 짜 마 라스타 마라 사 라스타 사 하 라스타 샤
0: 리 또 눈 적거
2: 상큼한바 통디 차트 리츠는 동침 되는지고 레슨디어 송득 반득 송자 등 송득 간크르바 세롱다시 스타클바 담든추 제접다클바 간적 세롱 등 손마른 친이엔 급 지미리스는 나수 양치는 좀
3: 자상 세비엔 한적고나바 랑리리 쿵게 대랑닌 쇼르자 동이 렌츠 용사당 차르송 상닌 쇼기 디초 디가 당 아르마 아르지 통아 초 양치는 줄 다리모시 듣고나바

0: 娘看那把，切出的莫言呐。兄弟，村木的养猪年成坑，我是给了农村接，你那是为邻村的混搭学习人。地村的这个灯，干嘛俺去你？地村的不能玩，我准备让木灯，邻村的混搭学习人。
1: 他们结果么？我弄得多为，第四么结，哪结果不？一进大戏，什么了？各位，村民结，我是给了农村。地村老的米，地村老结了不？中央我是给了农村结，邻村的接通设计。地村老结米，地村老结等，干嘛生气不？小比三年的冬季。
0: 村民们，我这个农村街，说比三年。地村老街灯，干嘛生气呢？地村老街灯，干嘛生气不？咱可是也不咋打扮呢，不咋卑鄙不？黑客没弄人村的东西灯，咱人民呢，不得疼，这不弄人村的东西人。地村老街灯，干嘛生气呢？地村老街灯，干嘛生气不？这不是咱们农村的台东啥子人？
2: Jelajah Lampung, jamu lami cila kapsul doikan.
3: Jelajah Lampung, jamu cemni cila sandal sengkan.
4: Jelajah Lampung, nyamu ngaji cila sempen jalan.
5: Jelajah Lampung.
0: 地村路街灯，干嘛升级呢？地村路街这个玩儿。
2: 小编三人几人家中啥子人？地村路街这个呢？地村路街这个灯，干嘛生气不？咱可是也不咋没个么的灯，咋拍了不？咋办吧？急了，公众山东人村的中间人了。咱可是也不咋打瓦灯，咋喝吧？咋把生？咱尼玛急了家中啥子人？当街边把的人呢？地界莫扎人。
0: 地界莫扎人呢？耕种者先耕人，耕种先耕。地村路接你呢？地村路接你等啊？干嘛接我嘞？地土三人家的他从啥子人？
2: 村民我给了农村街地土三人家。
0: 地村路接你等，干嘛接你？地村路接什么玩？拿出西边，干出了邻村的家中啥子人？地村路接什么呢？地村路住些玩。咱可是也不咋打瓦等，咋喝吧？咋把生气了？托不是人家去邻村的台东啥子等？咱可是也不咋没个么的等，咋拍了不？咋办吧？咱尼玛接了家中啥子人？
3: 地村的住人呢？地村的住人等，干嘛接我嘞？地村的住人等，干嘛接你？
0: 地村的住人等，干嘛接你？地村的住人等，干嘛生气玩？城市中等，学生们邻村的家中啥子人？地村的住人等，干嘛生气呢？地村的住人玩，耕种山东邻村的家中啥子人？地村的住人呢？地村的住人等，干嘛接玩？咱可是也不咋打瓦等，咋喝吧？咋拍了不？咋把生气了？接起三人家的他同啥子等？咱可是也不咋没个么的等，咋办吧？咱尼玛接了？
3: 扎浪的是东家人。地村的住人等，干嘛接你？地村的这个等，干嘛接我嘞？我能听见破你邻村的家中啥子人？地村的这个等，干嘛接你？地村的这不等，干嘛接我嘞？村民的这里邻村的家中啥子人？
0: 地村的接不等等，干嘛接你？地村的接不接了玩？咱可是也不咋打瓦等，咋喝吧？咋把生气了？ 나 충시비어 가츠 렌츠 타통 샤제당 잔쿠르 리브자 므므르당 자 프르와 자 뱀바 자 니마지라 자통 샤제인 디츠르 쮸브질니 디츠르 쮸브질당 카르마 섬치워라 잔쿠르 리브자 다와당 자 르바 자 바숨지라 강중 세르슴 레츠나 통제인라 자 므므르당 자 프르와 자 뱀바 자 니마지라 자통 샤제인
2: 아르니는 토인티흐담야 강중스 장딩의 기초라 세르쌈니
1: 강중세르쌈
0: 디초노 조브질당 카르마 섬쩨니 디초노 조브질당 카르마 접치버 아제치 사르인게르 차르통샤제인 디초노 조브질당 카르마 접쩨니 디초노 저기버 잔쿠르 리브 자 므므르당 자 퍼르와 자 뱀바치라 첨슈중당 쮸름 렌츠나 동제인 바당 잔쿠르 리브 자 다와당 자 르바 자 바성 자 니마치라 차르통샤제인 디초노 저그니 디초노 저그당 카르마 섬치버 사른게르 냠족 렌츠나 동제인
2: 소는 워스클가 봉친
1: 소문 워스클가 봉친
5: 사른게르 냠주
0: 디츠노 저그당 카르마 섬쩨니 디츠노 녀흐당 카르마 섬치워라 варнын чэнджэ пони лэнцэн тайтун шаджэ ян.

0: 中江的南宋尼中国的蒙古乌鲁苏阶级边疆派遣开进驻军去三十个营部的海南的广西尼农具甘肃州南沙尔北托一些下路的桥牌各工营部的提大托尼运用为军用国营内当沙尔巴坦达队新月接送月永共阶级内代表人呢高级南极营军阶级的中国的沙土组别开了全用呢潘永永新月罗德都高级南极营军阶级的
1: 俄罗斯的军事南极营军阶级的俄罗斯阶级阿维里格南极阶级中国的开列体积的七栋沙土组合马脚结构的代表人呢在这中的提青玉级一万股别各种沙巴的距离大瓦唐古的大瓦主编派的车店的制作列队地中的西中列队下队的四栋列队及沙土组别七种马脚开列及拍子长年年级拖入进步的中国加起为中的青玉级一万股秀军队切入进入
0: 中国的德国土地基础局及工作局嘛啦，其中马脚结构及中国德国局局，军队定时的动物的，中国的土地经济处置投入动物，其中马脚开了一个陆军基盘啦，承担了战争啊，松江区吧。中国建的，承建建，经济建设的从业的可有在的，军舰没把它对不起，接的，其中马脚开了中国的西岸初步的空白土地的，人民二百忙活起就引起电源。
2: 这个雷库呢，被问的是，龙岩村中的百姓让给去，他怎么拒绝接人山东谈，不再投入东北，就给了各地当天，他怎么拒绝接人年纪过谈，接人松松鸡，出拒绝接人年纪过节，接人阿妈提的，全用呢这条节的，冷天开进行拒绝谁？龙岩村中的百姓让给去，他怎么拒绝接人年纪过谈，接人松松鸡谈，出拒绝接人年纪过节，接人给冷天阿妈松，全用呢山东土白切就行不谈，接人松不这条节白鸡，接人在了接了天泥潭断断咱们新疆去白天，再后来听马拉他过去，松在泥潭从疆去白谁？这么着接这不，出对车库是虽然选怕，物质怀疑。 他怎么过了他？假设下边追了你，冷天开晴天，气温为正常的不来，超冷就不行。谁解决不行？物质化学，抗体天热特聚碳，促聚循环，所有人那边谈，忙起话，冷就困难了，没多没别，那边的军队当天，冷天用给橄榄干果加上层糖，再用促聚剂除个早晨天，特聚碳促聚剂冷着天，超江边中的天，可就拆解怕了，人怕了春天，特聚碳促聚三公天就让俺空别出去，正准备拍在先不行，准许解决不是。 冷天开晴天呢，让热气超过它，逐渐切片，追冷日西吹去，特聚它，促聚它，长辈聚集追冷气，出不进行不谈。追冷先打它，喷嘴的隔热切的，推门套，表在土肥，空白机，针针猛细，电动当选。针针接针不，接冷松吹去，热气超过去，冷不同不的，昨天套，将牛肉下冻土把的前天，冷天开晴天，借用去表在套了冻瓦谈，人不能推进度，各地冬就去不谈。
3: 我们把钱呢，龙岩村中的百姓，从中谈，就是给切片，让这接了东东，西边拉怎么行就行不谈。从中谈，就是给他，马家国同居了，松东团结怎么切就不行。结合这些人，人最团结，怎么着？三对的呢，毕竟怎么着，六亲，毕竟超对怎么着，空白心就看起心就办，离婚长期。冷天开晴天准备起，让爷爷他怎么谈，小舅出去。
2: 从今日秋草出库节，这条切片刚在追两头就是一节绝不是。李红长期，他的人家如果追两天，你不谈，开去我们店去买。文章天里，天空三百起，追两匹行了，他怎么点令他？他怎么点都东北，追两匹干行。突然空白谈，启动南京的牛村天天，你不还想起不团结去？
0: 咸阳中秋肉年久不给谁谈，特送过了行，我说牛肉给这些别，厕所给追两匹都就是。冷天开晴天，腾腾他怎么干过？他兜里头那把忙不行，这一边。说这么些慢呢，体外马路新天，俺村女秀谈，马在牛村去过，吃丫头煮酒的贵州土就是。对人第一趟呢，先呢，天天特别给追两趟，秋对追两匹新鲜就不是。
1: 这个来过呢，别别人吃，菜送就人。 三个月，培养人就就密码是用三角的兄弟抗击错别，三角的用的从头到尾写到中文了。培养集中给单独处理中间再去不得。中国政治家陈独立看，加入科技。 최종료진용동초배 连堂里让日月龙月季
2: 德西普加林切巴勒西多琼瓦拉塔丁吉当队出入于内水团班人让业绩集中各国多军破败巴拉推举甘么出内顿帕勒国人没把谁 所以女子军队修建特别网期，地位弱局三公期，四部肉筋七万团，若南下坠了村金天天，特别堂部年岁催局团，女子年岁拆卸了，女子姐姐他去来团结了，真最亲不拆局。明儿年岁弱局团，我们今日举止，女子姐姐人够所及来团，女婿有贵主心血。
3: 三国巴的北壤将军陈东团军内新的想法是呢，集中各国各国团他认为，这座团部体大部分是宋军人山东团的全国组成。陈东女士明年三度准备门西集组局各国的月票入局人民团开办的节日参与。明年呢，年岁竹篮在长安上新举办团，陈主陈东跟宋明年陈东跟宋给来团了团结都各地当地特别团部各栋各栋团入局来团。
2: 城市七镇铁道图七级控修所陈东给各国女婿与各共行学。大瓦杰贝在宋军年期公墓出自街塔，甘么宋军苏军牌立队，盆中陆天给来去，地处吉南苏七八塔，地处古萨图组巴，天南集中总台集中重台牌了，地处尼萨图组巴塔，集中重台台集中各国牌了，地处丁萨图组有八十。 盆中集中给当地出入境内及破格期德西普千里三学来新的想法了。天空日年内七百七十三八天，人心都修了内，只能东北区域一百天。年岁六九天内间来团卡，推最他们进去中心区。这组团部人格德西普千里团，每村出队过去十四站选拔，完成练习。
3: 来亲，俺村母体土，人年为虚土，德西千里七秀七路当天，德西千里团，年岁我的东北来团，俺会也不住就很些九八十。集中各国角色，给咱们年级出个多军破败，冷不相会来团，当我级别是宋军人母体百姓学。年岁来住明年，当队出入去多拉当会，蓝牛牛把团，电动动画团之，队聚集七最出个团。
2: 军队主催了土库的前天，中南雄区的叠加点了，可能点被安规的东西去。中国安能来着肉局永远的各种操纵给组长吴新奇，中南区南岸别的开了会，安区直接都十几天，三度也被南岸电动给高送给七度阶梯，向马萨牌牌了，中南来阳区没接话信息去。
3: 明儿，俺组团集中各国，各国施工派的团队建立集团成就宁安拉给派的月票。来亲，俺村母体都不受地主级团结前天，各自追蓝天抗掉乡土的迁就信息，绝不是。大瓦杰贝在宋军年间，俺组拆迁年度拆除积极如看泥巴，宁拉如看起，起来若狗都不受，集中各国单独出入的南极破玉土军团，若狗追蓝，在长安雄心去。 拆迁年度拆除积极如看泥巴，宁拉如看起，利用机械。俺村四处出口的汽车泥阶梯，三年修了九台两土，单独出入去，封锁铁边，我不脏水七八塘，短久出口的泥阶梯，封锁铁边，我不小泥阶最过难，等着谈三度锁脏水阶梯，做咱们家车的东西越界绝不是。七八破败往起，到我这边去送去年，集中咱们去个路坡土建台。 追蓝雄局的修建促进事业办事。盆中木块甘肃塘卡多绿色卡个门，那天铁布路能住卡松塘停车站内，集中各国单位施工所入局来建筑办的教学。干脆起来入局门的短桥拉上，叠加俺内部七八塘卡多内我所几个十九号旁边办事。盆中木块甘肃塘卡多个绿色卡个门铺举办成无锡。 Purdue Legan Jubrin, Riku Dunyabatan, Saka Chiwa, Lung Yang, Nuxin Chiwaje, Purdue Ji, Kuru Nuxin Chisam Hu. Nanzu Minakitinta, Nosso Kudri Chibatan, Nanzu Roku Dubsu, Jiri Jeki, Legan Tita, Lepara Dubdi, Nusi Kuki, Nisi Rokubla, Katone, Junjunga, Geni Chaku Hinsi Jubashi. Jacob Locked a Penjong Luxu Gungsi, Junu Chibwe, Dubsu Dixu Chedi. Logu Chibatan, Tedu Longu Dulce di Zurusoki, Letun Jundunga Bidi, Luxu Demputi, Messu Tedumki, Dunso Gudum Butan, Tendon di Susu Gabashi. Tidan Chibzitu, Chile Logdun Dixie Gudi Chedi, Gelam Nizi took a Dorian Pope Lemtum, Chemu Logdun Nusu, Yugu Jubsin Yubashi. Gigi Shotun Yanga Mungo, Tunzin Nendin Chedi, Rimne Gobara Gango Chigubatan.
2: 铁铁图,当我给为此孙主任,彭祖某区几个门槛谈,彭祖某区跟宋部如新开个门,内阳门过村子的那期,人过谈,是不是人就说,面具人过更新把公天切脱,面具人过严拉如卡祖念,铁图,诺子破归土绝地,特色堂部,若够被骂谈,诺子破别盲错,提醒,三年级若够来军民的界了,垂定谈,接触苦肉给给你切不是。彭祖某区给你部面具人过严拉如卡起,
3: 李国开始,俺去特殊堂部被马去森康了不断提顿谈,苦有了特色,世界区部才习近平领,车主人过面口讲话,提醒,军统给那三名的,国军面具界也不切不谈推送,三年了兄弟姐弟,内部盲错,极度规制切于图,国军面具谈,苦有了特色前提,人家捏出了德行千里年不切的,迷错人心给人家听住了,国送他极度切信越界绝不是。
4: 나무 최딩기 양덕 니네조 뒤라 피규르긴 도장 니네트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부양룽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다 니제시
0: 디글레군의 비빈 니수 사괴바라 따와제베체 숨주소지 닌기 토레 이랜초네 시도 중화라 계급대 소규기 라라케 링젠도 라리안 바게기 자차유 이랜 숑조기 제유세라 베데 내급 겹자 가야 제 매버지 다와제베체 숨주님 어리 토림 변리기 닌팅아 잠도 어리마기 라라키 링젠 토기 이랜 이슬람사 지숭마기 미슈폰다 펜동 집에 직제 주유니라 바데유버시 데니 어리마기 다와지기 징라 이랜라 막된 차주 베팅 당부 인시 죄유 이란 이슬람사 지숭마기 대지 세라베데 어리다 이스레기 다딩기 적을 제바테 이란 초기 멍미다 망조 망복 지메수유 다외 이런 라락이 링전라 제구 제바테레 난주 근래 롱이다 진주바리아 제바퐁이지 제주유 다와지베치 숨주님 어리마기 중요한 먹지부이 닌대바라 어리마기 총주 초싱 개주 개송라 조주 름디 교주리아 제두인 제바다 총주 초싱 숨기 주주 뉴바 쇼르바 마세 총주 초싱 디니라야 십시 제바다 초싱 디니기 제유 각동기 랑자라 제송쇼규 겐린체도 조유 제주바시 다와제베츠 숨주님 인지 초도 총된 차된 숭례 강기 아만 하이사이부 정규기 초리 중리기 사라 농주식 인세공 화르모즈 소가 조급 강이 민미시베 평유지 제구 포유 민가라 민느치메다 고요레야 슈긴 소시베 인슈 내급 조름의 제죄도
3: 디글레군의 비원내수 세블루시 뷰리기 다와제베츠 숨주님 닌티 제주 세블루시 정규기 초공수 주기 주신 고딩 로베 튼진 튼테 미드윈 게람도 쇼르바타 미니 수서숨 제타체 유제 주바시 고딩 로베 주신 티나 튀 미니게 주주 립듄 유바타 티츠 미니게 숨주 섭드 접투 유바시 제니슈 군인 넘싱에 바데 메긴키 투게 레튀 레콘키 주기 주신 투그네 튼규 척체제 메바시 주신 티 랑가레 투그네 튼베지 세블루시 정규 칼리니야 니잠키 초공수 고딩 로 유바시
0: 디글레군의 비빈니츠 어리 제자거다 신저싱아데 틀룬둔도 시균 화장체베 멘더게베 둔긴니 뚜마라 튼유 제자거닌도 초네 사네디게 지링식이나 다와게베 친이슈군인기 주주죽지다 까르마숨주소뚜인 예매수 멘더게베 둔긴 튼유 튼긴 대추 로숨주송을 리베 기바식 기남도 쇼르바다 시엔 미꾸르야 매균포 유지죄도 닌도 초네 멘더게게 미치키 체지 유사마레 제죄받다. 민가라니도 초니 니사 도규민나 진송 집에 겹자 가양체 매버지. 조주 가시에 대비지 신저싱아데 틀런둔기 충미 뒤내 그도 멘더게베 튕긴 튠데 민니 기람도 쇼르바다 미꾸르야 매균포도
3: 디글레 군에 비웬네 추 어리 계급 지린 도담 주기 다와 계베 최송주님 야리 상능 아테르 내베 초중 치미 계급 지린라 다와 계베 최니 슈군님 루프로 톱갸르 출로 템바타 민가르 페이지를 데이터 체바함 야나 가송 참미도 주르베 민나 니슐하신휴 조종치미 계급지능계의 퇴민에 야리산능아디 치베대자 리공타 미나카짐타 최실레퇴 비신유바시
0: 세계넘버 2 공세선교리년주의 속에 바상라문라다 인지원두인 리젠겐고르난겐 다와치링라다 삼벨라제
5: 미미다지키 난주 락바르 추기지
6: 미미부지키 난주 르부르 추기지
5: 추추디지키 난주 추추 렘바르치
6: 각도 6개의 기준이 모티 신세 렘바르치
5: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6: 냠조 중의 저원이 냠지 된대 양천시키
5: 서초 강시키 유티 민남 경화치
6: 미리카키 등지 약계당 퇴몽 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내서당 독슈내서 여완내서 제2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1: 땡글링기 공캄사 샴르 점링키 티링카상 시베 리젠 슈구히 땡디 리젠키 낭튜엔조니 중크 미입 주미 림보르 교부 용튜 강인 시베 고스타 로구르히 치르동키 구슈 갱부인부테 년크 첸부유베고 카나티 송등키 구련록디 어리르 네민 눈슈 지다 주베고 여럽키 칭유비겔라 젠롱 강타 체유베고 중크 피겔레 토베 쿠급 등진 티웨 약버 제괴 백걸 자빈키 제키 진공 파샤 치웨 고르소 히 샴르 팅디리 진키 낭튠 십트남 센러나 다완키 베 칭이 슝이닌 헤 칭이 슈퉁인 파 비진토 녀르회 점링키 추미 류제 젠소 금니베 토 어리 냠티 선규르캉타 자빈키 쇼베 선규 시빈키 게급 차발소키 젠두르 습게 디톤니 중국딩히 원튼 추미 캡콘나 베게 뉴르부 중원 선규치 중크 점링러 라제키 춤제 원바르 체바마세 미지키 중규르 소와야 원바르 체규 주미 어제 전소티 중크 미입 주미 퇴레락세 잼든헤 외유 괴주 튠섬수 레버 춘휴 집소 제튜 땡조 제유시 닝에 튜춘나 콜레지뷰 링진 초키 계급 주초키 루카 초계 초주리 초타 주미 니동감이 응급중의 초키 냠토 제젠 제디 미남러 중교르키 천난 서무댐피 첸제키 뇌모스 계시 샴유시 콜레지뷰 매입 주미 젠돌 난슈켄 조르제피 초크 젠진키 젠돌 통마인피 점링키 매입 주미 류제 젠소니 주미 수종 제유시인라 주미 튜레피겔라 더십제피 거쿤 케진시가시 테나 중크 주미 도부 하장 원세 튜부 유진 미게 교사 젠도 체미추 미지키 신토 사블리 나바르게오니 Menganki, Nabia Junhe, Jenguyunga, Panju Tsunki, Moiso Gedi, Nebar, Nemi, Niti Chibipar, Junku Jumi, Lingi Mangpo, Ligjub Chiyupshi, Bijinki, Miyip Jumi, Sadu Dinella, Chasuna, Gongsti, Tatin Jumisi, Jendur Namchang, Sibjula Zamna, Subar, Jumje, Sangbutop Yupshi. Jeyu Genkurhue, Gongsi, Jumi Luzi, Lokjuta, Jubjiso, Guntunga, Leksu Dangti, Shukchi Guigula, Hubshutha, Tunjur Nupo, Kodun Che Huji Jusha. Zegi Riri Tsangmani, Lazeki, Yang Yang Jongdashta, Sokcho Chibu Shadashi. Ngewe Lujishin, Zhongkui Chumi Gyongyur Tsoyda Kangmi, Sikyun Jengki Guiju Choksu Guiti, Puse Towe Pekele, Guinu Sabne Yubshi. Chizubjiwe Sanglamtu, Meyip Chumi, Jimju Dadong Lokjunle, Xiongdi Chedi, Langkor Xiaotui Chibar, Chidun Chibta. Menze Mengangtu, Meyip Chumi, Cienle Chedi, Menze Yesi Chedi, Leji, Menjorwe, Lege Nunshu, Chungtu Dongzhou Chibso, Chengxile Nguyenbar Sibiyinna. Zhongkui, Rangdin Buidaki, Sole Chumi Guizhu Chitze, Gemang Bianjo Leriki, Jingrim Leji, Nige Ngabchung Zumle, Kebyubshi. Dilu Lo Dutu, Zhongkui, Miyip Chumi Chirzong Chitze, Chishila Zam Zimbatang. Kola Jibu, Durse, Gaji Gubju Gubdun Par, Toru Chinti. Tuizhi Tangpur, Chumi Chirzong Chitze, Tuizhong Le Gaji, Nige Chupar Yubshi. 20明天，田里中区西区区肉桥区小区的东塘，团内麻辣吃餐火，苏州南部区火，马内区立秋温室区火，规矩南部配送错不少区，规定作业，推磨南边这部些日节区多，两岸前中国边吃过咱内塘，让我给人女体给各区中国团内区，做内特区规矩难就提，居民团内批给了。 闺女体温忙完年月，路头生根坎坷，中区没得人女汤，春节六节，夜间进不贴，苏州来日汤，苏州来日，唐能行，再去南部团圆汤，陪去苏区，困得。

0: 다는 베이징지 디스로 읍질했네.
1: 코어는 워크라 논팅지